거문고, 피리, 이중주, 중령산 들으셨는데요. 하주화의 거문고, 이건회의 피리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6월의 두 번째 날이라서 이 6월을 노래한 시 한 수와 함께 산책길 시작했습니다. 이혜인 수녀의 6월의 숲에는 이란 향그런 시 소개해드렸어요. 초록의 희망을 이고 숲으로 들어가면 뻐꾹새 새 모습은 아니 보이고 노래 먼저 들려오네. 아카시아 꽃 모습은 아니 보이고 향기 먼저 날아오네. 나의 사랑도 그렇게 모습은 아니 보이고 늘 먼저 와서 나를 기다리네. 눈부신 초록의 노래처럼 향기처럼 나도 새로이 태어나네. 6월의 숲에 서면 더 멀리 나를 보내기 위해 더 가까이 나를 부르는 당신. 이혜인 수녀가 노래한 6월의 숲이 향그러워서 오늘 산책길 문을 열면서 이 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요즘 그렇지 않아도 뻐꾹새 소리가 들리기 시작. 음악 문화의 여배 코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12가사의 하나 백구사 들어보려고 합니다. 백구사는 정조대의 세도 정치가 홍구경이 강릉으로 추방당해 지은 작품이란 설이 전해지는 음악입니다. 첫 시작 부분이 백구야 펄펄 나지 마라 너 잡을 내 아니로다 성상이 버리시니 너를 조차 예 왔노라 이런 노랫말로 돼 있는데요. 바로 이 부분이 홍구경과 관련된 내용으로 해석될 여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에게 내침을 받았지만 정작 이 주인공은 자연을 제대로 감상하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특히 자연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여러 풍경이 나옵니다. 음악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김경배의 노래 백구사입니다.

변화루가

너흘너흘 춤을 춘다 이런 모습도 나옵니다. 7장에서는 황금 같은 꾀꼬리 버들 사이로 왕래하는 모습, 백설 같은 흰 나비와 꽃의 모습도 보이죠. 8장에서 나비가 두 날에 펼치고 날아드는 그런 경치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전성, 요성, 퇴성 등이 다양하게 나와서 목구성이 아주 좋은 노래 백구사 들으셨습니다. 나비가 두 날에 펼치고 날아드는 그런 경치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전성, 요성, 퇴성 등이 다양하게 나와서 목구성이 아주 좋은 노래 백구사 들으셨습니다. 이번에 보허자의 파생음악으로서 지난날 우리 문인들이 즐겨 연주하던 음악 보허사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 음악은 조선 후기 민간 풍류방의 현악기 중심으로 전승이 됐는데요. 오늘 보허사 4장 듣겠습니다. 이수진의 가야금, 김준영의 검은고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7원으로 된 한시를 부르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첫째 구 7자 중에 넉자를 노래하는 걸 들을 수 있습니다. 중중편득 군왕소, 여러 무리 중에 홀로 왕이 미소를 얻는다, 이런 뜻인데요. 이 중에 중중편득 네 글자만 노래합니다. 무산양 반주음악 듣겠습니다. 이거희의 집박, 정재국의 피리, 박용호의 대금, 정순현의 해금, 이흥구의 장구, 고명진의 좌고, 조일하의 창사입니다.

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조선 후기 음악 후원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는 몇몇 인물에 대해서 풀어냈습니다. 그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18세기 재력가 심용의 메세나 활동은 조선 후기 음악사에서 단연 두드러진다. 평소 풍류를 즐기고 의의를 좋아했던 심용 주변에는 당대 최고의 예술가들이 모여들었다. 심용은 자신의 집 후원을 음악가들을 위한 공간으로 열어두었고 그들의 음악 활동을 후원했다. 심용의 집은 훌륭한 음악인들의 산실이 되었으며 그곳에 모여 연마한 음악가들은 조선 후기 음악을 함께 연주하고 가꾸어 나갔다. 타지역 음악인들과의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원정 공연을 떠나기도 했다. 심용은 특히 개방적인 방식으로 예술인들을 지지했으며 그의 후원을 받은 음악가들은 조선 후기 음악사회에서 최고의 실력을 갖출 수 있었다. 김용겸은 정조대의 장학원 제조로 활동한 인물이다. 정조로부터 그의 뛰어난 음악적 역량을 인정받아 장학원의 수장으로 일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정조를 도와 음악 정비를 위해 노력했던 인물이다. 김용겸은 장학원 소속 음악인들을 민간 지식층들과 교류할 수 있도록 하여 조선 후기 서울이 음악 문화의 중심지가 되도록 가꾸어 놓았다. 이들의 모임은 음악 전문인과 문인들이 소통할 수 있는 장을 이루어 줄풍류 음악을 융성시켰다. 서상수는 시, 서, 화, 악에 두루 능한 인물로 조선 후기 예술 후원자 역할을 충실히 해냈다. 그의 음악 애호와 음악에 대한 이해는 당대 여러 음악인들에게 지적 토대를 이룰 수 있도록 했으며 예술적 식견과 감시관을 갖춘 후원자로서의 전범을 이루었다. 또 다른 인물로 순조의 아들 효명세자는 세자의 신분으로 가장 많은 수의 궁중정재를 만들었을 뿐 아니라 문학적 성취가 매우 높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문화예술사적 측면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궁중정재 춘행전은 그의 효심에서 비롯된 어머니 순원 왕후를 위해 만든 춤이다. 좁은 화문석 돗자리 위에서 큰 동작 없이 추는 춤이라 정재의 세밀한 동작을 한껏 느낄 수 있는데 이는 효명세자의 예술적 안목이 비전에

희망 후 부친을 살피었죠? 백수 풍신 늙은 현영, 슬픈 그심 가득한 게 부친 얼굴이 은은하나. 또한 산후주름이 앞을 가려 자세히 보이지 아니하니. 그 봉사 거주를 묻고 처자가 있나 물어보아라. 신봉사 처자 말을 듣듯.

동양 전설은 또 맥여 개옥 개옥 일런데요 15세가 되었는데 효행이 절천하에 아래 눈을 떼게 된다고 남경장사 손님들께 300석의 몸이 팔려 임당수 제수로 죽으러 간 지 3년이요 소맹이 아래 이당 소맹이 사옥기는 황주 토하동이 호토고 성명은 심학교요 얼충년 정월 따르 산후기

아버지랑 누가 날들 아버지요? 에이? 누가 날들 아버지요?

제가 안고 말군요. 촉국 없는 내 딸 정이 여기가 어디라고 살아오다니 웬 말이냐. 내 딸이면 어디 보자. 어디 내 딸 좀 보자. 어디. 아이고 내가 눈이 있어야 내 딸을 보지. 아이고 답답하여라. 두 눈을 금적금적 하다니 마라. 눈을 번쩍 떴구나. 이것이 뭐도 부처님의 도소리겄다. 신봉산 눈뜬 김에 수천 명 봉사들도 그 훈짐에 모두 눈을 따라서 뜨는디 이런 과관이 없던가 보더라. 만자명이니 눈을 뜬다. 눈을 어떻게 뜨는 거니는 전라도 순창 담양 세갈 못 뛰는 소리라 쫙쫙.

집에서 눈을 뜨고 미처 당도 못하매이 중노에서 눈을 뜨고 그다 뜨고 다 뜨고 서서 뜨고 앉아 뜨고 싫어 없이 뜨고 어이 없이 뜨고 안에다 뜨고 울다 뜨고 웃다 뜨고 떠보느라고 뜨고 시원히 뜨고 앉아 놓다 뜨고 자다 깨다 뜨고 졸다 번뜩 뜨고 치우고 하고 휴.

판소리 심청가 중에서 신봉사 눈 뜨는 대목면을 알려주는 내용을 발췌해서 읽어보았습니다. 18세기의 재력가 심용, 정조대의 장학원 제조를 역임한 김용겸, 그리고 시서화 악에 두루 능한 서상수, 순조의 아들 효명세자, 그리고 대원군과 판소리 이론가 신재효까지 짤막짤막하게 소개된 내용 만나보셨습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으로 영남농악 준비했습니다. 김용배, 남기문, 박은하, 방승환, 최병삼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세련되고 조화로운 농악 가락을 연주하는 음악이었죠. 영남 농악 들으셨는데요. 지난날 국립국악원 사물놀이팀이었습니다. 김용배, 남기문, 박은하, 방승환, 최병삼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들으실 음악으로 사물놀이와 함께하는 태평소 능계가락 듣겠습니다. 김성엽의 태평소, 광개토 사물놀이의 타악 연주가 함께합니다.

신화유 합주 함께 하셨는데요. 서영석 외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들으신 음악이 1990년대에 녹음된

여행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도시에 머무르고 계신가요? 그곳에서 무엇을 배우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혜진의 문화시대입니다.

6월 2일 화요일 박혜진의 문화시대 문 열었습니다. 오늘 아침과 참 잘 어울리는 곡이었던 것 같죠? 첫 곡으로 바드의 노래 길 위에 자란 숲 들려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서 방송 듣고 계신가요? 제가 있는 이곳 서울에서부터 또 저 멀리 제주도 또는 해외까지 같은 시간에 이렇게 하나의 주파수로 맺어져 있다는 사실이 새삼 신기하고 또 위안을 주기

이 사람의 노래, 음악극 이방인의 노래 수록곡 라사나의 테마 함께 들었습니다. 1967번 쓰시는 분께서 지금 어디냐고 제가 여쭈었더니 신당동 세탁소에서 청취하고 계신다고 또 인사를 나눠주셨네요. 반갑습니다. 백재난님께서는 오늘 초대 손님 지현준 배우님이네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고 지금 환영할 준비하고 계시고요. 또 우리 박혜진의 문화시대 처음 들어와 주신 새싹분 해바라기님. 오, 잘생긴 분 나오시네요. 자, 오늘은 유튜브로도 생방송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유튜브로 봐주시면 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초대석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0: 네, 올해는 두달 합니다.
1: 네.
0: 네.
1: 와. 자, 이 작품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차차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올려줄 때마다 그게 달라지진 않겠죠?
0: 네, 맞아요. 그래서 네. 약속 안에서 자유로워야 돼요.
1: 아.
0: 그래서 연습 때는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면서
1: 상대적으로 굉장히 소수이고 그리고 공간도 한정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서로 간의 어떤 합이 굉장히 잘 맞아야 될 것 같아요.
0: 돼요. 아. 그래서 연습 때는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면서 이 캐릭터와 맞춰가는 과정이에요. 이 사람을 이해해보고 그리고 제 캐릭터도 이해해보고
1: 네.
0: 그래서 그 안에서 조화가 이루어지는 게 장면 완성입니다.
1: 네, 그걸 찾기까지가
0: 맞아요. 그게
1: 한두 달
0: 어려워요.
1: 걸리겠네요.
0: 맞아요.
1: 정말.
0: 더 걸리는데 연출도의 도움도 받기도 하고
1: 네.
0: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연출 선생님이 다 정해주는 프로덕션이 있고
1: 아.
0: 아니면 자유롭게 배우한테서 끌어내는 프로덕션이 있고 합니다.
1: 그러면 만일에 그
0: 애드립은 공연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웬만하면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1: 약속되어지지 않았으니까.
0: 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여기서 아나운서님한테 이 팔을 이렇게 하면서 대사를 치는 대사가 있으면
1: 네.
0: 이건 약속이잖아요.
1: 네, 네.
0: 근데 어느 날은 제가 이렇게 하고 싶고 어느 날은 이렇게 하고 싶단
1: 네.
0: 말이에요. 이건 다르죠.
1: 다르죠.
0: 그래서 이건 즉흥입니다.
1: 아,
0: 이 캐릭터 안에서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지
1: 네.
0: 이렇게 하고 싶은지는 제 자유예요.
1: 저 지금 방금 연기 봤어요. 이 표정과 팔 뻗음의 각도가 조금
0: 네.
1: 차이가 있거든요. 아마 유튜브로 보시는 분은
0: 그렇죠.
1: 네, 느끼실 수 있어요.
0: 이렇게 차이가 있으면 상대방 배우가 이걸 알아채는 거죠.
1: 아, 또 그러면 그래서
0: 네,
1: 그거에 맞게.
0: 이렇게 받을 때 이렇게 받은 거를 이렇게 받거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약속된 안에서 팔을 뻗는다라는 일을 하지만 매번 새로운 걸 하는 거죠.
1: 네, 와. 이건 또 어떨까요? 그 장르마다 그 연기의 방법이랄까요? 발성법이랄까요? 그런
0: 맞아요.
1: 것도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0: 네.
1: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그 드라마, 방송 드라마용 연기와
0: 네.
1: 그 연극 연기 이것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0: 맞아요.
1: 어떻습니까?
0: 가장 큰 차이는 공간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극장이라는 공간 안에서 제가 발화하고 제가 느끼는 걸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아우라와 몸이 필요하다면 매체에서 제가 느낀 건 이 아우라가 카메라를 장악하는 데 분명히 도움은 되는 것 같아요.
1: 네.
0: 하지만 그 발성에 있어서 일단 메커니즘이 좀 다른 것 같고 마이크가 이 정도 있기 때문에
1: 네.
0: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이 이렇게 얘기하고 훨씬 어떤 액팅보다 존재하는 쪽에 가깝다 매체가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드라마 리딩 현장 갔을 때 연극 리딩 현장은 약간 아 내가 이렇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리딩하는데 드라마 현장은
1: 속삭이듯이
0: 이렇게 하는 게 좀 처음에 충격적이었어요.
1: 아.
0: 이런 것들을 조금씩 익숙하게 하고 그리고 상대방이 없이 카메라 기계가 앞에 있어서 연기해야 된다는 이 약간의 부자연스러움
1: 약간의 그
0: 예,
1: 인위적인
0: 느낌이 익숙해지고 막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1: 아, 그렇군요.
0: 그래서 연극에서 넘어가신 분들이 이 액팅할 때 이 사이즈를 잡으면 이 공간이 있잖아요. 빈 헤드룸이. 이 헤드룸이 차는 느낌을 카메라 감독님은 아시거든요.
1: 아.
0: 그래서 아 채워주셨어요.

0: 연극으로 단련된 그 연기가
1: 맞아요.
0: 매체 연기를 할때 조금 더 도움이 됐다 이렇게 볼 수도.
1: 전국적으로는 지금 현재 너무 잘하고 계신 저희 선배님들도 연극 출신이 많은 이유도
0: 네.
1: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0: 네. 요즘은 그 경계가 많이 허물어진 것 같긴 해요.
1: 맞아요. 예.
0: 예전에는 그냥 연극 무대에서 연기를 하시는 연기자와 또 그냥 매체에서 연기를 주로 하시는 분이 이렇게 굳이 나누어져 있었다면 뭐 물론 그전에는 다 함께 했지만 근데 지금은 훨씬 더좀 새로운 얼굴과 또 그런 새로운 발성법과 조금 더 신선한 그런 연기를 원해서 그러는지 연극에서 주로 활동하시던 연기자들이 매체 연기로도 많이
1: 맞아요. 그 갭이 많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연기 스타일도 트렌드가 좀 있거든요. 드라마와 굉장히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연기의 트렌드가 한 15년 전부터 불기 시작하면서 그쪽으로 배우들이 트레이닝을 많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0: 장벽이 세워지면서 공산주의를 겪고 네. 무너지면서 민주주의까지 이 세 개를 겪었는데 네. 그 정체성 때문에 늘 힘드셨어요. 그러니까 나치가 지나가면 괜찮겠지 했는데 공산주의가 지나서 여전히 탄압받았고 네. 민주주의가 되면 또 괜찮겠지 했는데 민주주의에서 탄압받았고 그런 가운데 본인의 정체성을 갖고 정말 어떻게 보면 잘 사신 사물과 자기가 모아놓은 어떤 미니어처 가구들 이런 것들을 박물관을 통해서 전시하고 사람들한테 알리면서 네. 살았던 그분의 일대기를 와. 그린 작품입니다.
1: 이게 실존 인물의 이야기라고 네. 하니까 좀 더 빠져들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0: 너무 좋아요. 되게 어떻게 보면 이 말이 좀 웃기지만 참 보잘것없어요. 네. 그냥 지나가다가 안 보일 만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 그래서 처음에 대본을 봤을 때는 되게 재미없고 흥미없다라는 게 첫인상이었는데 그때 공연을 끝내고 지금 또 12년이 지나서 봤을 때 정말 이것만큼 새롭고 이것만큼 정말 좋은 작품이 없구나라고 느끼는 작품입니다.
1: 네. 네. 이거 지금 설명하실 때 눈빛이 아주 반짝반짝

0: 시간이 저한테는 연기적으로 한번 굉장히 큰 터닝포인트가 됐던 것 같아요.
1: 그때 작품으로요?
0: 강양원 선생님이랑 연출 선생님 만났고 저는 그때만 해도 감정 혹은 그리고 약간 머리로 사고하는 어떤 연기, 이 작품은 관객들한테 이런 걸 보여줘야 되는 거야 혹은 이 장면은 약간 좀 이런 분위기를 내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게 다 박살났던
1: 네.
0: 선생님이

0: 관객은 각자 알아서 느끼고 가는 거지 배우가 어떤 걸 정해줘서 연기하는 게 아니에요 라고 얘기해 주셨고 연기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하는 거예요 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1: 네.
0: 그리고 그걸 연습하는 과정이 4개월, 6개월이었고 그래서 아 내가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내가 연극으로 누굴 가르치려고 한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면서 그때 저한테는 연기적으로 가장 큰 전환점이 일어났던 시기 중에 하나입니다.
1: 네. 그런 작품을 12년이 지나서 이어가려고 해요. 이 곡은 우리 배우님이 추천해 주셨다고 네. 하는데 어떤 곡 들을까요?
0: 네. 슈베르트 직흥곡 3번인데요.
1: 네.
0: 제가 클래식을 좀 좋아하는 편인데
1: 네.
0: 조금 마음이 허하거나 아니면 이런 일이 있을 때 잘 듣는 곡입니다. 예전에 정재일이라는 작곡가 유명한 봉준호 감독님이
1: 네.
0: 그 친구랑 독일에 있을 때 베를린에서 그 친구가 아침에 이 곡을 연주하는데 아 그때 풍경이랑 모든 게 저한테 엄청 큰 위로를 줬었거든요.
1: 네.
0: 그때를 생각하면서
1: 듣겠습니다. 네. 카티아 부니아티 슈벨리의 피아노 연주로 슈베르트 즉흥곡 작품 번호 90번 제3곡입니다.

0: 카티아 부니아티슈빌리의 피아노 연주로 슈베르트 즉흥곡 작품 번호 90번 제3곡 함께 들었습니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초대석, 오늘은 배우 지현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박혜진의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시청 가능합니다. 와, 오늘 지현준 배우님의 팬들이 문화시대로 다 모인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0: 맞습니다. 2630번 쓰시는 분께서 와, 지현준 배우님 뮤지컬도 오래 하시고 드라마도 하시고 다재다능하신 분, 연기 너무 재밌으시죠? 목소리도 너무 좋구만요 하고 구수하게 보내주셨고요.
1: 감사하구만요.

0: 드는데 어떤 그 인물들을 연기하시나요?
1: 아까 말씀드린 주인공
0: 네.
1: 우리 예쁜 할아버지 할머니 그분이 계시고 그분이 자라면서 있었던 영향을 줬던 이모, 아빠, 엄마 그리고 이분을 취재하고 있는 주인공 기자 그리고 그 기자의 친구 그리고 이 주인공이 사랑했던 또 다른 남자 뭐이 정도가 메인 캐릭터입니다.
0: 근데 그러니까 그 주인공이 한 명이라 말할 수 없는 거니까 주인공이
1: 맞아요.
0: 누구다라고 말하진 못하겠지만 어쨌든 그 여장 남자로 살고 있는 그 사람을 둘러싼
1: 네,
0: 모든 사람이 등장을
1: 맞아요.
0: 하는데 오로지 혼자서 다 해내시는 거네요.
1: 네, 이게 처음에는 1인 35역이라고 하긴 하지만 아나운서님도 그렇고 지금 저도 그렇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의 모습과 아나운서님의 눈과 이 모든 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살아온 직업과 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받은 몸으로 남아 있는 걸거 아니에요.
0: 네.
1: 그렇게 따지면 아 모노가 맞구나 싶습니다. 그 사람 몸에 묻어 있는 그리고 또 이걸 배우가 그 사람의 몸을 빌어서 그 사람의 인생에 담긴 몸을 구현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이 프로젝트의 큰 제목은 신인류예요. 그래서 아 과거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람을 한번 소개해 보자. 약간 어떤 이렇게 스쳐가는 것도 좀 소중히 하고 어떤 고통을 대하는 태도도 좀 다른 그런 사람을 우리가 소개해 보자. 이게 약간 메인 주제여서 그걸 바탕으로 지금 좀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0: 그러네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얼마나
1: 맞아요.
0: 복합다단합니까? 근데
1: 그렇더라고요.
0: 그게 어쩌면 이 35역이라는
1: 맞아요.
0: 것이
1: 네.
0: 제각각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한 사람 안에도
1: 네.
0: 굉장히 다양한 사람이
1: 맞습니다.
0: 있기 때문에 어쩌면 그게 모노드라마에 맞다. 그래도 너무 힘들 것 같아요.
1: 너무
0: 35역이면.
1: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요.
0: 진짜 상상이 안 되는데
1: 연극은 너무 힘듭니다. 정말.
0: 그럴 것
1: 다른
0: 같습니다.
1: 매체에 비해서 너무 고난스럽고
0: 예.
1: 너무 몸빵을 해야 되고.
0: 제가 그래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엄청난 에너지를 몰입시켜야 하잖아요. 그리고 러닝 타임을 봤습니다.
1: 네,
0: 2시간이에요.
1: 맞습니다.
0: 2시간 동안 혼자서 35역을 몰입해서 해내야 되는데 체력 소모 엄청날 것 같고 그 집중력 을
1: 네.
0: 2시간 가져가야 된다는 게 왜냐면 각자의 캐릭터마다 말투, 화법, 뭐몸 쓰는 거다 다를 테니까

0: 배우가 아닌 그냥 다른 사람의 경우에, 다른 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경우에는 배우의 삶은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인생을 연기라는 그 장치를 통해서 경험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배우 지현준도 이중섭이 되기도 했다가 세례요한이 되기도 했다가 농부가 됐다가 재벌 2세가 되기도 했다가 이 스펙트럼은 엄청납니다. 그래서 연기를 통해서 그 인생을 타인의 인생을 살아보는 기분은 어떨지 그리고 그런 연기를 할 때의 그 태도나 마음가짐은 어떠신지요?
1: 연기를 하고 좋은 작품을 선택하려고 하고 하는 이유는 분명히 연극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가장 큰 거는 아, 사람이 진짜 무한하구나예요. 이게 나라고 생각하는 이 틀에서 사실 연애를 하면 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기 싫은 것도 한번 하게 되고 이 사람이 이해가 안 되지만 좀 해보기도 하잖아요.
0: 그렇죠.
1: 그리고 우리가 결혼해서 자식이 생기면 더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 이런 마음 안에서 오는 내가 아니지만 한번 해보는 일, 이런 일을 많이 겪어서 내 안에 정말 많은 내가 있구나를 깨닫는 일, 그런 작업인 것 같아요. 캐릭터 사실 내 안에 있구나. 그리고 사람이 진짜 무한하구나. 그걸 아, 무대라는 곳이 해주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0: 이게 그 제가 이제 오늘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예전에 배우님이 하셨던 다른 인터뷰를 좀 찾아보기도 했는데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네요. 연기를 하다 보면 누군가를 위해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세계가 펼쳐지는 순간이 생깁니다. 그 순간을 만나면 제가 더 괜찮은 사람으로 성장하는 기분이 들죠. 그게 제가 연기를 하는 이유들 가운데 하나예요.

0: 신경 쓰는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까요?
1: 네, 맞아요. 그래서 한때는 아, 내가 무조건 없어져야 되는구나라고 또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아니었던.
0: 극단적으로.
1: 네, 아, 내가 없어지고 이 사람을 막 보여줘야 되고 해야 되는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아는 것 같아요. 아, 네. 만나야 되는구나.
0: 만나야 된다. 네,
1: 만나는 많은 배우 선배님들도 이 사람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과 내 안에서 만나서 그거 소화된 무언가 나오는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와 가장 비슷한 얘기인 것 같아요.
0: 네. 나는 나의 아내다로 신인 연기상을 받은 게 2013년과 2014년인데 데뷔는 2003년에 네. 하셨죠. 한 10여 년 동안 많은 작품 하면서 이제 내공을 쌓으셨는데 그 시기에 좀 독특한 점 또 하나는 연기를 위해서 현대무용을 배우셨던 적이 있으시더라고요.
1: 네, 맞아요. 독일 연극 무대를 볼 기회가 있었는데

0: 궁금해요.
1: 역시 예전부터 굉장히 하고 싶었던 일이에요.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고 연극이란 무대에서 연극을 좋아하는 이유는 노래, 춤, 대사가 다 있을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뮤지컬하고 좀 다른 느낌으로. 그래서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종류를 다 하면 좀 배우는 날 수 있다라고 배웠어요.
0: 네.
1: 그래서 배우로서 날고 싶고 무대에서 이런 걸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차에 그래서 나는 나의 아내다가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네. 다 할 수 있거든요.
0: 네. 와. 여러분, 2월 24일부터 7월 12일까지 두산 아트센터에서 나는 나의 아내다 배우 지현주님의 1인 35역극 모노드라마 아주 멋진 장면들을 보실 수 있으니까요. 꼭 연극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극 보면서 다른 사람의 인생을 들여다보고 이제 사유할 때 무엇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요즘에는 스마트폰 때문에 이 세계에 갇혀서 여기에서 뭐 텍스트도 보고 영상도 보고 모든 것을 소비하잖아요.
1: 네.
0: 그런데 실제로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공연장을 가서 연극을 볼 때 많이 느낄 수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1: 얼마 전에 차지연 씨, 네. 지연이랑 좀 친한 편인데 지연이랑 연기가 뭔가 근데 AI 시대에 우리가 무대는 정말 안 없어질 것 같아. 뭐 그래 그런 것 같아. 그런 힘은 뭔가라고 얘기했을 때 정말 소중히 하는 그 사람의 마음. 그러면서 둘이 같이 어떤 노래를 들었었는데 거기 나온 가수분이 정말 한음 거기에 모든 걸 담으시려고 하는 어떤 태도.
0: 네.
1: 그런 것들이 아닌가. 그렇게 좀 소중하게 최선을 다해서
0: 네.
1: 어떤 태도를 갖고 그렇게 임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0: 네. 그런 거 잠시 잊고 사는 분들 많이 계신데 연극을 보러 갔을 때 간접적으로나마 배우의 네. 그 연기를 하는 태도나 감각을 통해서
1: 네.
0: 같이 좀 흡수하면 좋겠네요. 네.
1: 사람 보러 오시는 거죠.
0: 네.
1: 좀 부족한 것도 사람의 매력이니까.
0: 그렇죠.
1: 네.
0: 자, 2월 24일부터 7월 12일까지 두산 아트센터에서 진행되는 1인 35역 모노드라마 나는 나의 아내다에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자, 마지막 질문인데요. 배우로서 앞으로의 목표나 계획이 있으시다면요.
1: 좋은 배우가 되고 싶습니다. 여전히.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연기를 할 수 있다면 많은 사람과 만나고 싶고 늘 그렇지만 배우라는 것에 다시 생각해요. 배우라는 한자를 처음 배울 때 사람이 아니고 사람인 자에 아닐 빗자 써서 배자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야. 그리고 우자는 근심하면서 걸어가는 사람이야.
0: 네.
1: 그러니까 그냥 우리인 거지. 사람이 아닌데 가장 인간다운 사람이 바로 배운 거야 라고 배웠어요. 참 모순적이긴 한데 정말 맞는 말 같습니다.
0: 네.
1: 그래서 좋은 배우가 되고 싶습니다.
0: 마지막은 제가 단독으로 모노드라마를 본 것 같은 그런, 네. 그런 기분을 선사해 주셨습니다. 자, 이보다 더 흥미로울 겁니다. 나는 나의 아내다. 자,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초대석 지금까지 배우 지현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3849번 쓰시는 분, 수많은 삶을 살아내는 배우의 삶, 축복받은 것 같아요. 그만큼 치열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겠죠? 배우님 응원합니다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배우로서 잘 살고 배우로서 죽는 것, 배우라는 타이틀에 걸맞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지현준님의 이야기 남겨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그레이바이실버의 에이션트 트리 전해드립니다. 지금까지 박혜진이었습니다.

고향 사람들에게 1년 중 가장 설레는 달을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요. 열의 아홉은 바로 6월을 말한대요. 6월을 뜻하는 영어 단어 준이 결혼과 가정을 관장하는 로마의 여신 주노의 이름에서 왔기 때문인데요. 여신의 축복이 가득한 달이라 해서 6월의 신부라는 말이 생겼을 정도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계절의 정점

나태주의 시를 레마가 작곡한 황홀극치, 하윤주의 노래로 전해드렸는데요. 황홀이라는 단어가

나태주의 시를 레마가 작곡한 황홀극치, 하윤주의 노래로 전해드렸는데요. 황홀이라는 단어가 눈이 부셔서 어릿어릿할 정도로 찬란하거나 화려한 상태를 뜻하는 단어인데요. 아름답고 행복하고 또 황홀함이 가득한 6월 보내시기 바라면서 오늘 첫 곡으로 황홀극치 전해드렸어요. 6월이 가진 낭만적인 의미들로 문을 한번 열어봤는데요. 대문호, 셰익스피어는 작품 속에서 가장 찬란한 청춘과 사랑을 표현할 때 늘 6월의 장미를 비유로 들었대요. 담장마다 정말 그 붉은 장미가 고개를 내밀고 숲이 가장 짙은 초록으로 물드는 이 시기야말로 우리의 마음도 가장 싱그럽게 피어날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매일 똑같이 굴러가는 지루한 일상 같아도요. 6월이 주는 이 계절의 생명력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뭔가 좀 다르죠. 내 안에서도 막 그 푸릇푸릇한 새로운 에너지가 퐁퐁 솟아나는 것만 같아요. 이 초여름의 기분 좋은 설렘과 또 푸른 기운을 온몸 가득 담아가시는 그런 활기찬 정오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른 더위에 지친 마음, 그 마음에 청량한 그늘을 만들어줄 우리 소리들 오늘도 2시간 동안 계속해서 전해드릴게요. 백은선의 가야금 연주로 바람의 악사 듣고 옵니다.

백은선의 가야금 연주로 바람의 악사 전해드렸는데요. 이 곡 들을 때마다 항상 그런 느낌이에요. 바람에 실려오는 그 가뿐한 느낌? 딱 뭐 그 추운 바람도 아니고 습기 머금은 더운 바람도 아니고 딱 그 몸을 좀 기분 좋게 해주는 그런 산뜻한 바람 있잖아요. 그런 바람이 음악에 실려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곡 바람의 악사 함께 전해드렸고요. 김인설님께서 6월은 여름 시작, 12시는 음악이 흐르는 마루 시작하죠. 라고 항상 이렇게 여는 말 귀 기울여서 들으시고 이렇게 일찌감치 문자 항상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6642님께서는 오늘 일기예보에 이곳 최고 기온이 33도라는 그 날씨예보 보니까 마음까지 더워지는 기분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같이 해서 행복한 음악마루. 흐르는 우리 음악이

산수 남기실 수도 있습니다. 7740님께서 날이 따숩길래 언제나 밝은 모습에 친절하신 경비 아저씨께 드리라고 아내분께서 얼음 동동 띄워서 음료 한 잔을 주셨대요. 그래서 가져다 드리러 다녀오셨다고. 다음에는 우리 동 청소하시는 아주머니 차례요. 지는 거창하지 않아요. 여름 동동 시원한 음료 한 잔 그게 정이요 하셨는데 맞아요 맞아요. 진짜 거창한 건 사실 서로가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더운 날 그냥 시원한 음료 한 잔 주는 거 크게 부담되지 않으면서도 또 감동은 밀려오잖아요. 더운 날씨에 막 땀 흘려서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시원한 음료 한 잔이 최고거든요. 너무 마음 따뜻하신데요. 영디바라기님께서 오늘도 정말 열심히 발로 뛰시는 우리 영디바라기님 항상 저희 음악마루도 영디바라기님 응원하고 있는 거 아시죠? 화이팅 하시기 바랄게요. 7416님께서 서울 지금 온도 29.4도예요. 그런데 1시쯤이면 32도로 올라가네요. 진짜 따가운 햇볕입니다. 모두들 건강 챙기세요 하셨는데 여기 그 아래쪽 그러니까 남부지역하고 중부지역이 지금 온도차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날씨 상태도 좀 다르기는 해요. 여긴 잔뜩 흐려있는데 그쪽 서울 쪽 중부지역으로는 좀 맑고 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다고 하니까 이럴 때 또 지치지 않도록 그렇다고 너무 찬 거 많이 드시지 마시고요. 어제도 보니까 저희 청취자분께서도 장염 걸리신 분 계셨잖아요. 너무 찬 거보다는 적당하게 온도 잘 맞는 걸로 건강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청해 주신 곡 지금 준비했어요. 권진원 투원의 노래와 연주로 산들 바람 숲 듣고 올게요.

0: 대문에 들어서기도 전에 뱃속에서는 개구리들이 울고 있었다. 책보를 마루에 집어던지고 부엌으로 달려갔다. 마침 어머니가 계셨다. 어머니는 달챙이 숟가락을 들고 계셨다. 나는 어머니가 방금 누룽지를 긁었다는 것을 눈치챘다. 어머니가 들고 있는 달챙이 숟가락 끝에 아직도 붙어있는 밥풀을 보았기 때문이다. 내 눈치를 챈 어머니는 살강 위에 엎어놓은 밥그릇을 들추더니 한 볼탱이가 될까 말까 한 누룽지를 내주셨다. 아직도 온기가 남아있었다. 보리밥을 긁은 것이었다. 보리 누룽지를 한 입에 몰아넣고 우물거리자 어머니는 급히 먹다 체한다고 천천히 먹으라고 했다. 동생들이 오기 전에 먹어야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제대로 씹지도 않고 한순간에 먹은 것이다. 이때 대문에서 동생들이 우르르 들어왔다. 나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입을 쓱 닫고 부엌을 나왔다. 바로 아래 동생이
1: 형, 누룽지 먹

듣고 오셨고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오늘은 정성수의 수필 달챙이 숟가락 중에서 일부분 들려드렸어요. 달챙이 숟가락 여러분 아세요? 뭐 지금 세대들은 모르겠죠? 모세솥 바닥을 긁어내느라 반달처럼 달아버린 그 낡은 숟가락 하나가 참 뭉클하게 다가오는 글이었는데요. 자식들 줄인 배를 채워주기 위해서 부지런히 가마솥을 흘러서 조금 비켜 서더라도 마지막 순간까지 부드러운 위안을 건넸던 숟가락처럼 우리도 넉넉한 품을 나누는 그런 오늘 하루 보냈으면 좋겠어요. 정성수 수필가의 달챙이 숟가락 함께 했고요. 7740님께서 저는 학교 끝나고 집에 와서 엄마 하고 불렀는데 엄마 없으면 막 화가 났어요 라고 하셨는데 그 어릴 때일수록 더 엄마의 포근함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죠. 또 어릴 때 그 집에 학교 끝나고 갔을 때 반겨주시던 엄마 모습 또 떠오르지 않으셨을까 합니다. 고래아이의 노래와 연주로 잘 자라 듣고 올게요.

사랑을 만나는 시간. 소리꾼 최수정의 정선아리랑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재과 전문그룹

이창선 후에 여러분의 연주로 망각의 강 2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는데요. 추억을 회상하고 지난 시절 추억이 깃든 그곳에 가보고 싶은 마음을 담아서 연주한 곡이었습니다. 자, 음악 기르는 마루 화요일 2부의 문을 열었고요. 잠시 후에는 쓸데없는 것 같지만 알아두면 쓸모있는 일상생활에 유용한 주제로 소통하는 시간 궁금한 건 못 참지. 자, 오늘은요. 내일 6.3 지방선거가 있죠. 그래서 투표에 관한 궁금증 오늘 대방출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문자 참여는 이곳으로 해주세요. 샵 0302 우물정 0302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이고요. 사진 포함한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어요. 김인설님께서 태풍 온대요. 태풍 이름이 장미래요 하셨는데 맞아요. 이름은 참 예쁜 장미. 6월 하면 또 장미잖아요. 또 우리나라에서 지은 이 태풍 이름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일본 쪽을 지나고 있다고 하죠. 일본 남쪽 해상으로 지나갈 전망이라고 합니다. 또 우리나라에는 큰 피해 주지 않고 얌전하게 착하게 좀 지나가줬으면 좋겠네요. 자, 이어서 준비한 곡은 향단에게 붙들리어인데요. 한양으로 떠난 이도령을 그리워하는 춘향의 마음을 노래한 곡입니다. 김유리의 노래로 듣고 올게요.

김유리의 노래였어요. 향단욱의 붙들리어 함께 감상하고 왔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여서 북적북적 나누던 이야기꽃도 달력이 6월로 바뀌면서 조금은 차분해진 그런 느낌도 있죠? 혹시 우리 마음도 5월 한 달 동안 챙길 만큼 챙겼으니 됐다 그러면서 가족을 향한 시선을 슬그머니 내려놓은 건 아닌지 한 번씩 돌아보게 되는데, 사실 뭐 가족을 아끼고 사랑하는 일은 특정한 한 달에만 반짝 정성을 쏟는 일회성이 아니잖아요. 또 오히려 분주했던 5월이 지나간 바로 지금부터가 가족의 얼굴을 찬찬히 그리고 좀 속 깊게 들여다보기에 좋은 시간일지도 몰라요. 늘 그 자리에 당연하게 있다 보니까 때로는 무심하게 지나치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뾰족한 말을 툭툭 던져

얹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세상에 치여서 정말 마음 가득 비바람이 불 때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안아주는 유일한 울타리도 결국은 가족이죠. 소중한 이들을 향한 따뜻한 마음 또 작은 이벤트는 6월에도 꾸준히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는 고마운 가족들에게 마음 표현 아끼지 말고 해보기로 해요. 놀이터의 연주로 휘파람과 자전거 전해드립니다.

놀이터의 연주로 휘파람과 자전거 듣고 오셨어요. 다음으로 준비한 곡은 남원 가는 길인데요. 춘향이를 보러 남원으로 향하는 이몽룡의 설레는 마음을 이 음악을 통해서 한번 느껴보시죠. 억스의 노래와 연주로 남원 가는 길 전해드려요.

그 시기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2시 몇 시? 2시 여러분의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바투의 상사 디아가 지금 대기 중에 있으니까 여기 마루에서 충분히 쉬시다가 2시에 넘어오셔요. 아셨죠?

선거철만 되면 유독 눈 반짝반짝하면서 가슴 설레하는 분들이 있어요. 바로 생애 첫 투표자들인데요. 자, 이번 선거 과연 몇 년생부터 투표장에 갈 수 있을까요? 선거일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 그러니까 2008년 6월 4일에 태어난 사람까지 당당하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 거죠. 교복 입은 유권자부터 파릇파릇한 20살 청춘들까지 첫 투표의 설렘을 만끽할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투표소 문을 열고 들어가면 베테랑 유권자들도요, 순간 어? 이렇게 동공지진이 오는 헷갈리는 순간들이 찾아와요. 지방선거는 투표용지를 여러 장 받다 보니까 지방의원 선거처럼 한 선거구에서 두세 명을 뽑는 곳들도 있거든요. 여기서 많이들 헷갈리십니다. 어? 여기선 두 명 뽑으니까 도장도 두 번 찍어야 하나? 하지만 절대 안 됩니다. 아무리 여러 명을 뽑는 선거구라 하더라도 내 투표용지에는 무조건 한 명 혹은 딱 하나의 정당에만 침착하게 한 번만 기표하셔야 돼요. 두 번 찍는 순간 내 소중한 표는 그대로 무효표의 강을 건너게 되니까요. 간혹 도지사나 시장 군수처럼 이름이 익숙한 후보만 찍고 비교적 관심이 적은 의원 선거 용지는 에라 모르겠다. 아, 그렇게 또 빈칸으로 내시는 분들도 덜어 계시던데요. 해당 용지는 역시 무효 처리가 됩니다. 우리 지역 살림과 또 교육 정책을 책임질 일꾼들이잖아요. 그런 만큼 오늘 밤 아직 안 보셨다면 선거 공보물 한 번씩 꼭 들여다 보셔야겠죠. 또 하나, 투표를 마쳤다고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휴대폰으로 찰칵 찍는 행위, 이거 절대 금물인 거 아시죠? 아차하는 순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될 수 있으니까요. 인증샷은 꼭 투표소 밖으로 나와서 찍으셔야 됩니다. 간혹 손가락으로 V자를 그리거나 엄지를 척 올리는 포즈가 특정 기호를 연상시켜서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걱정들 하시죠. 그런데 투표소 밖이라면 엄지 척, V자, 손가락 하트 모두 다 자유롭게 허용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우리 지역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유권자가 행사하는 소중한 한 표일 텐데요. 내가 찍은 표가 혹시 이상하게 쓰이는 건 아닌가 걱정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선관위에서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 CCTV를 24시간 철저하게 공개하고요. 일반 유권자들로 구성된 공정선거참관단이 눈을 아주 크게 뜨고 개표의 전 과정을 지켜볼 예정이니까요. 마음 놓으셔도 될 것 같네요. 이상 궁금한 건 못 참지였습니다.

맞이하셨으면 좋겠어요. 김인설님께서도 지방선거는 용지가 많아서 헷갈려요. 내일 투표 꼭 갑시다. 특히나 이제 생애 첫 투표하는 친구들은 많이 이렇게 떨리지 않을까 싶네요. 다만 이제 마음이 급하다고 개인 볼펜 꺼내서 체크하거나 8878님께서 아이랑 투표하러 가려고요. 매번 투표소 앞에서 인증샷 찍고 온답니다. 아유, 아이와 함께 가는 건 그야말로 또 살아있는 교육이 되잖아요. 비 오는 화요일 모두들 기분 많은 상쾌한 하루 되세요. 라고 하셨는데 또 앞에서 인증샷 찍고 온답니다. 아유, 아이와 함께 가는 건 그야말로 또 살아있는 교육이 되잖아요. 비 오는 화요일 모두들 기분 많은 상쾌한 하루 되세요. 라고 하셨는데 비가 내리는군요. 지금 보니까 남부지방 쪽으로는 비 소식이 있는데 우리 8878님이 남부지역에 지금 계시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자, 어쨌든 내일 사전투표 안 하셨다면 내일 꼭 잊지 말고 투표하시고 우리 정말 살기 좋은 아름다운 세상 만들어 보기로 해요. 예쁜 아이들의 노래로 아름다운 세상 전해드립니다.

번지무궁이라 이어 부모 들어가 몽상살 몽상이 버거 상살이요 버상 벗으니 달상이라 장인삼촌 복채살이요.

국악밴드 해랑의 소리와 연주로 비나리 듣고 왔습니다. 4510님께서 어젯밤 예쁜 달 구경하셨군요. 금빛 달이라고 표현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자, 음악이 흐르는 마루 오늘 마지막 곡은 이 대신 왜 여러분의 연주로 준비했는데요. 청명 끝곡으로 감상하시죠.

0: 안녕하세요. 작곡가 유은선입니다.
1: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우리 춤과 소리의 멋을 가까이에서 편하게 만나볼 수 있는 무대가 이어집니다.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의 2016 목요상설 가무악 6월 공연이 6월 11일과 18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 명인홀에서 펼쳐지는데요. 먼저 6월 11일엔 전통의 향기 새로운 선율 2 무대가 관객들을 만납니다. 신민요 봄노래와 동해바다를 비롯해 가야금 삼중주, 중부살풀이, 입체창, 흥보가중, 제비노정기, 그리고 사물놀이 선방까지 춤과 소리, 기악이 어우러진 다채로운 무대가 이어질 예정인데요. 이어서 6월 18일엔 우리 춤의 깊이를 만나는 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건춤과 진쇠춤, 살풀이춤, 태평무, 쌍소고 등 전통춤의 대표 작품들이 이어지고요. 춤마다 다른 호흡과 멋 그리고 흥이 무대 위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건춤과 진쇠춤, 살풀이춤, 태평무, 쌍소고 등 전통춤의 대표 작품들이 이어지고요. 춤마다 다른 호흡과 멋 그리고 흥이 무대 위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공연은 무료로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전주에서 우리 춤과 소리의 매력을 편하게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단의 흥과 신명을 온몸으로 느껴볼 수 있는 무대가 울주에서 펼쳐집니다. 김덕숲의 사물놀이 신명의 꽃이 6월 12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울주문화예술회관 그린나래 홀에서 열리는데요. 이번 공연은 울주문화예술회관의 세대공감 콘서트 시리즈로 마련된 무대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김덕숲의 사물놀이가 출연해 우리 전통연희의 생동감 넘치는 무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공연은 문극과 비나리로 시작해 삼도 설장구가락과 삼도 농악가락, 판구까지 사물놀이의 대표적인 레퍼토리들이 이어지는데요. 장단과 장단이 맞부딪히며 만들어내는 에너지 속에서 우리 음악 특유의 흥과 공동체의 신명을 함께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공연은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됐다는 점도 반가운데요. 전통 예술을 조금 더 쉽고 재미있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될 예정입니다. 세대를 잇는 우리 장단의 힘, 김덕숲의 사물놀이, 신명의 꽃과 함께 느껴보시기 바라겠고요. 예매 등 자세한 내용은 울주문화예술회관 누리집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세종대왕의 애민정신과 우리 음악의 울림을 함께 만나는 특별한 무대가 전주에서 펼쳐집니다. 대한민국 문화도시 전주 기획공연 여민락 세종의 귀환이 6월 13일 토요일 오후 6시 전주 경기전에서 열리는데요. 이번 공연은 전주문화재단이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마련한 무대로 세종대왕의 문화철학과 백성과 함께 즐긴다는 여민락의 의미를 오늘의 감각으로 새롭게 풀어낸 복합예술 공연입니다. 특히 국악과 서양 오케스트라가 함께 어우러지는 크로스오버 무대라는 점도 눈길을 끄는데요. 편종과 편경, 당피리, 대금, 해금, 아쟁 같은 전통 국악기의 깊은 울림 위에 풍성한 오케스트라 선율이 더해져 새로운 감각의 여민락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공연은 사계절의 흐름처럼 4개의 장으로 이어집니다. 1악장 봄에선 궁궐의 평화로운 기운을, 2악장 여름에선 가뭄 속 백성의 고통과 오늘날 기후위기의 메시지를 담아냈고요. 이어 3악장 가을에선 풍요와 흥, 신명의 분위기를 전하고 마지막 4악장 겨울에선 세종대왕의 여민, 위민 정신을 담아 깊은 울림으로 공연의 마무리를 장식합니다. 지휘엔 심상욱이 함께하고요. 전주시립국악단과 전주시립교향악단, 전주시립합창단, 전주시립극단을 비롯해 생황 김효영, 소리의 고준석, 정가 이희재와 구민지, 피아노 오환희 등 다양한 출연진들이 무대를 함께 꾸밉니다. 이야, 전통과 현대의 소리가 한 공간 안에 어우러지면서 더 특별한 감동을 전해줄 것 같은데요. 이번 공연은 무료로 진행되고요.

0: 저러다 사람 잡겠다 싶더라고요. 지난 5월 기온이 평균 7월 수준까지 치솟았다고 하는데 와, 그리고 6월 그러니까. 7월은 어떡하지?
1: 네, 아무튼 벌써부터 이렇게 더워요.
0: 네, 우리나라 네. 올해 여름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물 자주 마시는 습관 정말 필요하고요.
1: 네.
0: 또 모자 쓰시는 거 그리고 이제 남녀 할 거 없이 양산도 꼭
1: 맞아요.
0: 필수템이 된 것 같아.
1: 맞아요. 남자라고 이제 안 들고 다니고 그런 시대 아닙니다.
0: 아닌 것 같아요. 네. 이제 비 올 때는 우산, 쨍쨍할 때는 양산.
1: 맞아요.
0: 이렇게.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 바르는 거
1: 맞아요.
0: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뭐 물론 더울 때는 다 만사 귀찮기는
0: 그쵸?
1: 한데
0: 네.
1: 특히 이제 그 주방에서 불 앞에서 막 식사 준비할 때 많은 주부분들이 아, 힘들어하시죠.
0: 그렇죠, 그렇죠.
1: 그리고 이제 고물가다 보니까 그렇다고 시켜 먹을 수도 없고. 자, 그래서 오늘은 여름 대비 미리 만들어 두면 좋은 밥도둑 밑반찬들을 한번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밑반찬.
1: 네.
0: 우리 집에서는 요 밑반찬은 여름에는 꼭 있다. 뭐 이런 것들.
1: 그렇죠. 뭐... 냉장고에서 꺼내 먹기만 하면 되게.
0: 일단은 뭐 열무김치는 거의 기본값인 것 같아요.
1: 아, 열무김치. 열무김치 진짜 엄청 사랑하시네요. 우리
0: 또 뭐가
1: 씨.
0: 있을까? 오이지?
1: 오이지 맛있는
0: 요 밑반찬은 여름에는 꼭 있다. 뭐 이런 것들.
1: 그렇죠. 뭐... 냉장고에서 꺼내 먹기만 하면 되게.
0: 일단은 뭐 열무김치는 거의 기본값인 것 같아요.
1: 아, 열무김치. 열무김치 진짜 엄청 사랑하시네요. 우리
0: 또 뭐가
1: 씨.
0: 있을까? 오이지?
1: 오이지 맛있죠.
0: 오이지 좀 시원한 거.
1: 맞아요.
0: 네. 그것도 괜찮을 것 같고.
1: 자, 여러분들이 집에서 여름에 자주 미리 해놓고 이렇게 더울 때 아 입맛 없다 할 때 꺼내 먹는 것들.
0: 네네네네.
1: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
0: 여름 밑반찬.
1: 예. 네. 문자로 남겨주세요.
0: 우물정 0302
1: 짧은 문자 50원,
0: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국악방송 스마트폰 앱 덩덕궁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네.
1: 물김치 같은 것도 맛있잖아요. 물김치 딱 먹고
0: 네.
1: 그 국물에다가 이제 소면 딱 해가지고
0: 좋지.
1: 국수처럼 먹기도 하고.
0: 그렇죠, 그렇죠.
1: 자, 여러분들의 밑반찬 추천 문자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불면 대박일 것 같은데요.
1: 대박일 것 같아요.
0: 물론 이제 참치 김밥일 때는 깻잎을 넣죠.
1: 그냥 깻잎만 넣죠.
0: 네, 깻잎만.
1: 김치는 아니니까.
0: 김치로 만들면 대박일 것 같습니다.
1: 아, 그래요. 자, 4591님께 맛있게 드시라고 유산균 선물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유산균도 잘 드세요.
0: 네.
1: 9017님께서 저는 여름이 오기 전에 봉지 냉면 있지 않습니까? 봉지 냉면을 종류별로 사둡니다.
0: 네.
1: 물냉면, 비빔냉면, 열무냉면, 모밀국수 이렇게 입맛 없을 때 면만 삶아서 뚝딱뚝딱. 너무 게으른가요? 하시는데 아니요,
0: 아니요.
1: 절대 게으르지 않아요.
0: 맞아요.
1: 너무 이거 좋죠. 진짜.
0: 네. 그리고 여름에는 이런 냉면들이 땡겨요.
1: 맞습니다.
0: 그럴 땐 먹어줘야 됩니다.
1: 맞습니다. 네. 그 냉면 육수만도 따로 팔고.
0: 맞아요.
1: 면도 따로 팔고. 따로 팔잖아요.
0: 양념도 따로 팔아요.
1: 네. 네. 저희 이제 저희가 자주 가는 시장에 네. 직접 면을 뽑는 집이 있더라고.
0: 오호.
1: 거기에 또 경기 지역 화폐도 돼. 그래가지고 거기서 중면이라든지 우리가 필요로 한 것들
0: 면을 사요?
1: 직접 뽑으신 거. 그걸 사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먹으면
0: 네.
1: 너무 좋고
0: 맛있겠다.
1: 요즘 그 집에 네. 콩을 아예 두유처럼 이렇게 만들 콩국물처럼
0: 네.
1: 만들어준 기계가 있거든요.
0: 맞아요.
1: 그걸로 싹 우려냈다가
0: 콩국수 되네.
1: 그걸로 콩국수 해 먹어.
0: 와 좋다.
1: 진짜 맛있더라고요.
0: 그리고 콩국수 그 육수를
1: 네네.
0: 콩물을
1: 네네.
0: 시장에서도 많이 팔더라고요.
1: 팔죠.
0: 네.
1: 진짜 배기가
0: 그냥
1: 팔죠.
0: 그것만 딱 사다가
1: 맞아요.
0: 국수 삶아가지고 소면에다
1: 네.
0: 그냥 이렇게 휘 둘러가지고 먹어도 맞아요. 맛있더라고요.
1: 요즘 한 그 1.5리터 2리터짜리 얼마 5천 원인가
0: 좀
1: 6,7천 원 하나 아무튼 네. 그거 하나 사면은 뭐
0: 만 원이 어쨌든 안 돼요.
1: 네.
0: 근데 두 사람이 넉넉하게 먹는다.
1: 그쵸. 두 사람 먹죠.
0: 맞아요.
1: 충분하죠. 좋은 것 같습니다. 아수라님께서 맞는

0: 만능장을 하나 알게 되면 네.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낼 그렇죠. 수 있는 것 같아요.
1: 우리 한식의 특징이죠.
0: 네네네네.
1: 하나 베이스를 깔아놓으면 그걸로 여러 가지로 발전시켜놔요.
0: 맞아요. 맞아요. 네. 우리도 이거 한번 해먹어야겠다. 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야금야금님께서 저는 엄마가요 보리 굴비를 사주셨는데 매일 녹차물에 밥 말아서 시원하게 먹으면 진짜 너무 맛있습니다 하시면서.
1: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0: 네.
1: 보리굴비를 와이프가 이렇게 먹는 거예요.
0: 녹차물에?
1: 예. 아니 무슨 맛으로 이렇게 먹어? 근데 시원하고 너무 맛있더라고. 맛있어요?
0: 그래요?
1: 그렇게 먹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0: 난 녹차물에 밥은 아직 안 먹어봤는데.
1: 드셔보세요.
0: 맛있어요?
1: 깔끔해요.
0: 그래요?
1: 시원하고 깔끔하고 그리고 약간 그 빈틈을 보리굴비가 딱 채워주는
0: 거예요.
1: 그래요? 예. 그리고 보리굴비가 약간 특유의 꼬리꼬리한 냄새가 있어요.
0: 아, 보리굴비가요?
1: 네.
0: 오.
1: 그게 이 녹차 물밥과 잘 어울려요.
0: 그래요? 네. 그럼 녹차물로 그냥 티백 그걸로? 티백
1: 그런 거죠.
0: 해요? 네. 오, 그래.
1: 요거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추천드립니다.
0: 네. 하나 더 보겠습니다. 해바라기님께서 더위 대비요? 최대한 침구도 시원한 재질로 싹 바꿔놓고요. 집안 창문 다 열어놓으면 맞바람 쳐서 시원하다고.

0: 옥참으로 그냥 티백 그걸로?
1: 티백으로 그런 거죠.
0: 해요? 네. 어, 그래.
1: 요거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추천드립니다.
0: 예. 어, 하나 더 보겠습니다. 해바라기님께서 더위 대비요? 최대한 침구도 시원한 재질로 싹 바꿔놓고요. 집안 창문 다 열어놓으면 맞바람 쳐서 시원하다고. 그렇죠, 그렇죠. 침구류를 좀 시원한 재질로 바꿔놓으면 진짜
1: 바꿔야 돼요.
0: 잘 때 네. 확실히 푹 잘 수 있죠.
1: 맞아요.
0: 네,
1: 그 까는 것도 좀 네. 냉기가 도는
0: 맞아요.
1: 그런 재질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 거 깔아야죠.
0: 저는 무조건 이제 그거로 이제 깝니다. 대자리로.
1: 대자리?
0: 네. 네. 대자리로 쫙 하면은 네. 세상 시원해요.
1: 맞아요. 네. 통풍이 되니까.
0: 맞아요. 네. 살 것 같아. 아무튼 여러분들 이 여름철에 꼭 필요한 뭐 꿀템들, 뭐 밑반찬뿐만 아니라 방금 뭐 침구류 이런 거 말씀하신 것처럼 여름에 꼭 필요한 것들 더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자, 소리현의 25형 가야금 병창을 위한 흥보가중 제비노정기 듣고 오겠습니다.
2: 그때요 흥보 제비 본표 박씨를 입하여

0: 소리현의 25연 가야금 명창을 위한 홍보가중 제비 노정기 듣고 왔습니다.
1: 자, 오늘은 여름 대비 미리 만들어두면 좋은 밥도둑 밑반찬들 문자 받고 있습니다.
0: 네, 4591님께서 저는요 솔직히 여름에는 진짜 불 앞에 가기 싫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자레인지를 적극 활용합니다. 양배추도요 전자레인지로 찌고요. 계란찜도 그렇고요. 그렇게 하면 뚝딱뚝딱 만들어집니다. 하시면서.

0: 참기를 빼고 참기름을 쭉 둘러서 깨소금 아, 넣고 조물조물 해가지고 야. 무쳐주셨었는데 그게 너무너무 맛있어서 엄마한테 쫄라서 지금껏 먹고 있습니다.
1: 아, 이야. 맛있겠다 진짜.
0: 오이랑 무를 꺼내가지고.
1: 예. 특히 오이 관련된 요리들은 그때그때 만들어서 먹을 때 가장 맛있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맞아. 오이는 필수템인 것 같아요. 여러분.
1: 맞아요. 수분이 많으니까.
0: 네네.
1: 오이 냉국 꼽아주신 2800님도 계시네요. 네. 무 장아찌랑 이렇게 두 개 꼽아주셨어요. 너무 좋죠.
0: 시원하죠 진짜. 2649님 문자까지 보겠습니다. 파김치도 좋아하고요. 고깃집에 그 파채 있죠. 그것도 엄청 좋아해서 저희 집에는 늘 파가 있어요. 파 한 단 사다가 파채 만들어 놓고 끼니 때마다 겉절이처럼 파채 만들어서 양파에 고추 된장 푹 찍어서 먹으면 최고입니다 하시면서
1: 아 맛있겠다.
0: 와 대박입니다.
1: 네.
0: 저희가 2649님께 김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치 맛있게 드십시오.
1: 네.
0: 자 그리고 요거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요. 공연 티켓 선물 있지 않습니까? 6월 23일부터 28일까지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펼쳐지는 국립창극단의 신작이죠. 효명. 이 공연에 1인당 2매씩 총 5쌍께 초대권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6월 23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공연 초대고요. 국립창극단의 효명 보고 싶으신 분들은 우물정 0302 유료 문자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자 그리고 오늘 화요일 2부 청취자 국악 장기자랑이 있습니다. 일명 청국장. 나 뭐 참여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물정 0302 유료 문자로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0: 네.
1: 국악을 좋아하시는 그 마음 하나면은 뭐든 좋습니다.
0: 네.
1: 우리 민요 판소리 그냥 난 배운 적 없고 흥얼거려 하셔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0: 그렇습니다. 편안하게 남겨주시면 저희 저 제작진이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물정 0302 유료 문자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리수의 창부타령 듣고 올게요.

두 번째 달 하연주의 번님 오나 보아라 듣고 왔고요. 네. 청자를 만들던 흙으로 그릇을 빚고 또 그 위에 백자를 만들 때 쓰는 백토를 발라 굽는데 그 그릇에 백토를 바르는 것을 분장이라고 해서 흰색의 분장토를 입힌

0: 자, 폭염에 시달리는 유럽에서는 최근 이 과일이 추천되고 있다고 합니다. 기온이 높아지면 피로감이 커지고 식욕이 떨어질 수가 있는데 그때 땀으로 손실된 영양소를 보충하고 체력 보충, 수분 균형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에서 나온 연구에 의하면 여름에 자주 마시는 스무디를 만들 때
1: 운동 선수들도 그 게임 들어가기 전에 네. 먹는 선수들 되게 많아요.
0: 이거를
1: 올림픽 때도 아마 자주 보셨을 거예요.
0: 네네네네. 네.
1: 축구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0: 네.
1: 자, 선수들이 만약에 경기 직전에 네. 뭘 먹을까요? 딸기, 네. 수박, 으흠. 바나나.
0: 네.
1: 자, 이 중에 딱 하나밖에 없지 않나요?
0: 그러게요. 글쎄요. 아닐 수도 있잖아.
1: 야, 경기 들어가자. 야, 수박 잘라.
0: 아니,
1: 잘라 먹자.
0: 그럴 수
1: 이럴 수도 있구나.
0: 있겠죠. 아니, 세상에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0: 로나 노로 중에 네. 다 무서운 것들이네요. 근데 진짜.
1: 진짜. 네. 아 참. 더 이상 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짜. 네. 네. 저는 이제 육아라고 힌트를 한번 살짝 드려봤고요.
0: 네.
1: 봉혁 씨는 혹시 뭐 없죠? 육아밖에 없죠.
0: 육아밖에 없어요. 그렇죠. 저도 딱 육아밖에 안 떠올라요.
1: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냥 가장 직관적인 게 그거라.
0: 예. 어. 자, 전 세계 공중 보건에 지금 비상이 걸린 상황이라고 합니다.
1: 참.
0: 아, 이 보건 전문가들은 어쨌든 이 바이러스의 확산 속도를 방역 체계가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1: 그럴 수밖에 없죠.
0: 그렇죠. 아, 이 눈에 안 보이는 바이러스들이 진짜 무서워요.
1: 그죠.
0: 이거 어떻게 잡을 거야, 확산을.
1: 그거 그 의약 그 개발이라는 게 네. 뚝딱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0: 신약 하나 나오는데도 꽤 오래 걸리죠.
1: 엄청 오래 걸리고. 네. 아무튼 코로나 때의 그 충격이 너무 맞아요. 커서
0: 맞아요.
1: 더 이상은 없었으면 좋겠는데 없어질 수가 없잖아요.
0: 맞아요. 바이러스는 언제나 존재해왔고 오히려 예전에 없던 바이러스들도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아, 더 두렵습니다.
1: 진짜.
0: 게다가 만약에 이 북극 얼음이 다 녹아버렸다? 그 얼려져 있던 바이러스

0: 너무 버티기 힘들어서.
1: 네.
0: 그래서 먹고 살려고 뭐 족발집도 열었다가 또 망하고 망하고.
1: 그때 집합 금지여가지고 네. 장사를 사실상 하기 어려웠죠.
0: 자, 모두 힘을 냈으면 좋겠고요.
1: 네.
0: 자, 저 유산균 선물 드려야겠지요. 유산균 2441님께 유산균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1: 네.
0: 축하드립니다. 유산균 잘 드시기 바라고요.
1: 자, 오늘 2부에서는 청국장 있습니다.
0: 네.
1: 우리 소리를 우리 음악을 좋아하시는 모든 분들이 참여 가능하시고요.
0: 그렇습니다.
1: 소리, 뭐 민요, 악기 등등등. 네. 어, 못할수록 저희는 추임새가 더 커집니다.
0: 지금 고민하신 분들.

0: 여러 가지 색으로 무늬를 그려 아름답고 장엄하게 장식하는 것을 말하는데 오방색을 기본으로 문양을 그리잖아.
1: 맞아. 장식.
2: 야들아 모여봐라 우리 소리 다 모였구나 우리 모두 신나게
1: 걷더라.
0: 그러니까 단청은 한국의 전통 목조 건축물에 여러 가지 색으로 무늬를 그려 아름답고 장엄하게 장식하는 것을 말하는데 오방색을 기본으로 문양을 그리잖아.
1: 맞아. 장식적인 요소도 있지만 단청은 비바람에 나무가 썩지 않도록 해주는 기능적

0: 지금 또한 기록들을 하나씩 하나씩 잘 해놔야 될것 같아요.
1: 네.
0: 꼼꼼하게.
1: 맞아요.
0: 그래야지 좀 이렇게 고증을 걸쳐서 또 이렇게 해내잖아요.
1: 네.
0: 기록의 중요성을 또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1: 네.
0: 자,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정말 요즘 여러분들께 사랑받고 있는 코너입니다.
1: 네.
0: 여러분들이 참여도 하시고 또 참여하신 분들은 즐기기도 하면서 서로가 웃고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겠죠.
1: 네.
0: 한번 가보겠습니다.
1: 전국!
2: 청국장!
0: 화요일에 만나는 전국 청취자 국악 장기자랑 청국장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1: 그렇습니다. 화 만나 청국장 우리 첫 번째 주인공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 이리 오너라.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십니까?
3: 아, 안녕하세요.
0: 네, 자,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3: 아, 중구에 사는 한상복입니다.
0: 아, 서울 중구에 사세요?
3: 예, 예.
0: 네, 한상복님, 너무 반갑습니다.
1: 예. 반갑습니다.
0: 예. 아니, 목소리가 일단은 너무너무 근사하신데, 올해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혹시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3: 아, 80 됐습니다.
0: 네? 진짜로요?
3: 예.
0: 우와. 목소리만 들으면 전혀 그렇게 안 느껴집니다. 이 목소리에서 어떤 그 뭐랄까요? 점잖은 어떤 품격이 느껴지신데. 자, 한상복님.
3: 예.
0: 너무너무 감사, 참여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3: 예.
0: 어떤 분야, 국악 중에서도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으시고 또 취미가 있으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3: 아, 예. 경기 민요 중에서도요.
0: 아, 민요 네. 배우셨어요?
3: 예, 예.
0: 오, 어디서 배우셨어요? 몇 년 정도?
3: 아, 중구문화원에서 한 7년 했습니다.
1: 아유, 7년.
0: 한 곳에서만요?
3: 예.
0: 이야,
1: 오래 배우셨네.
0: 7년이면은 이건 숨은 명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면,
3: 예.
0: 지금 올해가 80 되셨다고 하셨고, 7년째 예. 배우고 있다고 하신다면, 73 될 때부터 시작을 하신 거네요. 어떤
3: 예, 예.
0: 계기로 우리 민요를 배우게 되셨어요?

0: 오,
1: 와, 아, 이렇게 인자한 소리라니.
2: 지금 아. 많은 분들이 지금 문자를 막 보내주셨거든요.
0: 예.
2: 뭐라고 왔냐면요.
0: 예.
2: 꽈배기님께서는 소리가 말씀은 되게 수줍게 하시더라도 소리가 엄청 씩씩하고 예. 너무 좋다고. 예. 귀여운님. 예. 께서도 잘하십니다. 볼펜님도 멋지십니다. 5207님도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고 숨은 명창에 맞으시다고.
1: 그러게요.
2: 예. 예. 이렇게 한상봉님께 예. 응원의 메시지가.

0: 노랫가락도 좋고요.
1: 네.
0: 또 금강산 타령도 좋고.
1: 네.
0: 여러 가지 다 좋습니다.
1: 지금 산타령만 배우신 거 아니지요?
0: 예, 그렇죠.
1: 중구문화원에서도 네. 많이 배우셨죠?
0: 아, 예.
1: 하나만 하면 너무 아쉽지 않으세요?
0: 예. 예.
1: 중구문화원에서는 예. 우리 한상봉님이 제일 큰 형님이세요? 지금 배우시는 분들 중에 민요? 민요 배우신 분 중에?
0: 예, 그렇습니다.
1: 제일 큰 오빠시고 제일 큰 형님이시구나.

0: 응원의 메시지가 많이 들어왔어요.
1: 예. 아, 예. 감사합니다. 예.
0: 미녀는 어떤 게 좋으세요?
1: 미녀는 노랫가락도 좋고요.
0: 네.
1: 또 금강산 타령도 좋고
0: 네.
1: 여러 가지 다 좋습니다.
0: 지금 산타령만 배우신 거 아니지요?
1: 예, 그렇죠.
0: 중구문화원에서 그래도 많이 배우셨죠?
1: 아, 예.
0: 하나만 하면 너무 아쉽지 않으세요? 중구문화원에서는 우리 한상봉님이 제일 큰형님이세요? 지금 배우시는 분들 중에 미녀? 미녀 배우신 분 중에.
1: 예, 그렇습니다.
0: 아, 제일 큰 오빠시고 제일 큰형님이시구나.
1: 예.
0: 그러면은 저기 여성분이 많으세요? 남성분이 많으세요?
1: 아, 여성분이 많습니다.
2: 그쵸. 어디 하나
1: 예.
2: 여성분들이 훨씬 많으세요.
0: 그 같이 따라 부르기 괜찮으세요? 뭐 음이 좀 높다든지 뭐 그러지는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1: 괜찮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2: 민영?
0: 보니까 뭐 하나 더 잘하시는 거 있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장기 타령? 장기 타령 잘하세요?
1: 장기 타령보다 그냥 저 민요로 어떨까요?
0: 아니,
2: 다
0: 뭐요?
2: 좋아요, 다
0: 민요
2: 좋아요.
0: 어떤 거예요? 어떤 거?
1: 노랫가락.
0: 아, 좋습니다. 노랫가락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상봉님 노랫가락 갑니다. 시작.

0: 서서로
1: 뻗거나 불편하거나 뭐 그러면 안 할 수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 민요 부르시는 게 한상봉님께서 이제 살아가시는데 좀 도움이 되는 지점이 있나요?
0: 아, 예, 스트레스도 풀리고요. 노래하면은 소리 좀 나면은. 그다음에 우리 거니까 이 국악을 전승, 계승, 발전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1: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혹시 대회도 나가보신 적 있으세요?
0: 예, 대회 좀 저 신인으로 몇 번 나가봤습니다. 아,
1: 그래가지고요, 결과가요.
0: 뭐 대상도 타고 그랬어요.
1: 와, 그래 맞죠. 대상 받으실 소리이신 것
2: 맞아요,
1: 같아요.
2: 맞아요, 맞아요.
1: 아, 오늘 정말 영광이었고요, 한상봉님. 감사드리고 저희가 김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치도 맛있게 드시고요. 오늘 참여해 주셔서 좋은 소리 들려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네, 예. 고맙습니다.
0: 예, 안녕히 계세요.
2: 예.
1: 4598님께서 나올 때마다 더 귀를 기울여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한상봉님 너무 멋지시고 맞아. 추임새도 너무 찰지게 해주셔서 듣는 재미가 쏠쏠하다고 네. 해주십니다. 네.
2: 고수는 두 분 중에 누가 하는 거냐고.

0: 전태룡의 소리로 경기민요 뱃노래 듣고 왔습니다.
1: 네.
0: 한상봉님 덕분에 첫 스타트 아주 기분 좋게 출발해 본 것 같은데요.
1: 네.
0: 자, 두 번째 우리 청국장 참여자 만나보겠습니다. 이리 오너라.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자, 참여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자,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2: 아, 네. 경기도 의왕에 사는 조율이라고 합니다. 아,
0: 조율님. 의왕에 사세요?
2: 네.
0: 야, 죄송하지만 이름이
2: 네네.
0: 음악하실 분이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네. 이거 본명이십니까? 아니면 뭐 활동명이십니까?
2: 아, 본명이고요. 우와. 그 나라 이름 조에 법율 났습니다.
0: 와. 저는 한영애 씨의 또 조율이라는 음악도 생각이 났고요.
1: 예.
0: 아, 저기 실례가 되지 않는데 혹시 하시는 일이 어떻게 되실까요? 굉장히 또 젊으신 분 같은데요.
2: 아, 네. 장례 지도사입니다.
1: 아, 장례 지도사요?
0: 굉장히 좋은 일을 하시는군요. 아, 언제부터 장례 지도사 일을 하시게 된 거예요?
2: 아, 네. 한 4년 정도, 4년 차이고요.
0: 네네.
2: 예, 예.
0: 제가 사실은 작년 7월에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2: 아.
0: 그래서 그때 장례 지도사님을 제가 상주로서 처음 뵀거든요.
1: 아.
0: 근데 너무너무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막 신경도 많이 써주시고 또 이 유족들이 힘, 그러니까 마음적으로 힘들겠지만 예. 정신없는 와중에도 잘 일을 수습할 수 있게끔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안정을 많이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기억이 있거든요. 저에게는. 그래서
2: 아,
0: 네, 그래서 아, 훌륭한 일을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니, 그런데 장례 지도사님, 우리 조율님.
2: 네.
0: 어떤 오늘

0: 네요. 그러면
1: 네네.
0: 어떤 계기로 판소리를 아, 나 해봐야겠다 이렇게 된 겁니까?
1: 아, 예, 이 직업이다 보니까 그 상여 소리라는 걸 알게
0: 아,
1: 돼서,
0: 상여 소리.
1: 예, 그래서,
0: 네.
1: 예, 요즘 찾아보니까 판소리 모임도 이걸 같이 좀 알게 돼서 거기서 좀 배우고 익히고 있습니다.
2: 오,
0: 아니 그러면 물론 내가 좋아서 하는 거이지만 나 판소리도 배워 이랬을 때 주변에서 반응이 어때요?
1: 두 분께서는 소리꾼이시니까
0: 예.
1: 주변 사람들하고 저하고 좀 같이 이걸 좀 판소리를 배울 수 있도록 어떻게 영업을 하면 좋을지 좀 방법을
0: 아,
1: 좀
0: 예비
1: 알려주세요.
0: 신랑한테 어떻게 하면 되죠?
2: 네네. 맛있는 거 사줘야지.
0: 맛있는 거. 아, 그래. 배우고 나서 우리 뭐 항상 뭐 어디 좋은 데 가자. 맛있는
2: 네.
0: 거 먹으러 가자. 뭐 이러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막연히 좀 그런
1: 아.
0: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즐거운 추억을 자꾸 만들어주면 좋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1: 네네.
0: 일단 조율님 자체는 되게 즐거우세요. 이거를 배울 때와 또 배우고 나서 집에 돌아갔을 때도.
1: 네. 처음에는 그냥, 상여소리 이제 배우면 좋겠다 해서,
0: 예.
1: 예, 배우기 시작했는데, 그것 말고도 또 다른 것도 좀 배우고 싶어지고,
0: 네.
1: 좀 해서 좀 연습도 그냥 좀 많이 좀 하려고 하고 있고, 그냥, 네, 그렇습니다.
0: 그러시구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율님, 오늘 판소리 중에서 어떤 소리를 함께 나눠주실 계획이십니까?
1: 신청가 중에 곽시부인 상여소리.
0: 오,
2: 진짜 불러주시네, 상여 소리.
0: 좋습니다.
2: 와.
0: 혹시 저희들이 뭐 도와드려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상여 소리 할 때?
1: 혹시 같이 좀 받아주실 수
0: 아,
1: 있어요?
0: 예. 저희가 그럼 눈치껏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편안하게 저희들 믿고 한번
2: 네. 네.
0: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율님 준비되셨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
3: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어
2: 어이구.
3: 현철어신 곽씨부인이 불쌍히 세상을 떠났소 그려.
2: 어이구.
3: 우리 다 같이 매호에 주렴하여 곽씨 시체를 안장하여 주미옵소.
0: 와.
3: 공론이 일구여 주리오늘 명정 공포 삽선 등물 좌우로 갈라 세우고 거리제를 매시는 뒤 영의 기가 왕진유택
2: 어이.
3: 최진결례 무슨 상부 소리가 있으리오마는 막내이가란 말이 있어 상여 소리를 먹여가며 나가는디 요령은 땡그랑 땡그랑 땡그랑 땡그랑

0: 아는데.
1: 맞아요.
0: 너무 잘하시는데요?
2: 아, 저희 선생님께서 좀잘 알려주셨습니다.
0: 아, 그렇다. 그러니까 그 지도자가 잘 가르쳐 줬다 손 치더라도.
1: 그렇죠.
0: 이거를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되게 습득력이랄지 진짜 이름 따라간다고 음악적인 뭔가가 있으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진짜. 아. 너무 잘하세요. 잘한다고 안 하시던가요? 그 조율님의 스승님이?
2: 아, 그 아무래도 그 판소리는 취미로 이제 하는 사람들은 네. 좀 이제 선생님들께서 좀 응원을 좀 많이 해주신다고 제가 들어가지고
0: 예,
2: 이제
0: 예. 경려차 막 이렇게 예. 하니까
1: 장례 지도사이신데 상요소리 부른 것도 의미가 있었어요.
0: 맞아요, 맞아요.
1: 이 직업 지금 한 4년 정도 활동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려운 네. 점은 없으세요?
2: 처음엔 좀 많이 좀 힘들었는데
0: 그러셨을 거야, 아마.
2: 감정적인 부분이라든가 근데 그러니까. 이제는 좀 예,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0: 진짜 이게 대단하신 일인 것 같아요.
1: 맞아요.
0: 한 인간의 마지막을 함께하는 분이시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처음에 진짜 많이 멘탈적으로 힘드셨을 것 같아. 예. 그래도 잘 이겨내신 것 같고 의미 있는 일을 하시니까.

0: 배웠어요.
1: 진짜 스승님께 어떤 분한테 배우셨는지 모르겠지만 예. 정말 정말 잘 배우신 것 같습니다.
0: 그러게요. 네.
1: 자 그러면 감사하게도 또 신청을 해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네. 저희들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리 오너라.
0: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자 네.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2: 전라도 광주에 사는 두 분을 좋아하는 이명희라고 합니다.
0: 아이고.
2: 상사비야 너무 좋아합니다.
1: 아이고야.
0: 아 진짜요.
1: 빛골 네. 광주에 사세요?
2: 빛골 광주입니다.
1: 아 경기도 광주 아닌 빛골 광주, 전남 광주.
2: 네. 이명희 그랑께요.
1: 아 그랑께요.
0: 나온다니.
1: 이명희님 아 바투 애청자시군요.
2: 네. 다른데 듣다가도 요리 돌리는 스타일이에요.
1: 아 진짜로요?
2: 네. 뭐, 두 분 너무 재밌으세요.
1: 어떤 것이 이명희님을 바투의 상사디아로 이끌게 되는 걸까요?
2: 우리 티키타카 하는 그거도 재밌고요.
1: 네.
2: 그 똑딱이 할 때
1: 예, 예.
2: 그것도 되게 재밌어요.
1: 아, 그 좋은 정보들도 많이 챙겨드리고
2: 그렇죠.
1: 음악도 그리고, 음악도 들을 네. 수 있고
2: 음악도 듣고 또 이렇게 저희가 살아가는 이야기도
1: 예.
2: 또 오늘도 제가 오이 김치 담는 것도 알려드렸잖아요.
0: 아, 예.
1: 아, 네.
2: 읽어주지도 않으셨어.
1: 이제 하려고요. 이제 하려고 네. 아껴뒀습니다.
0: 아껴놨어요.
2: 그렇죠. 그 네. 여름 별미 이런 것도 갑자기 생각이 또 나고
0: 아,
2: 네. 또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1: 네네네네.
2: 주부들은 다 하잖아요.
1: 아, 그렇죠.
2: 그래서 그런 내용도 참 좋고요. 아이고, 내용이 좋으세요.
1: 감사합니다.
0: 어휴,
1: 무엇보다 이제 컨텐츠니까.
0: 네.
2: 그거 무엇보다 두 분을 제가 제일 좋아합니다.
0: 아유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이명희님
2: 네.
1: 오늘 어떤 거 함께 나눠주실 계획이세요?
2: 아 제가 네. 그 국악은 좋아하는데 네. 가사도 잘 모르고 그래서 아리랑을 한번 해보려고요.
1: 오 좋죠 좋죠. 그러면 어디서 뭘 배우 그러니까 뭐 문화원이라든지 어디 센터 가서 배운 건 아니세요?
2: 제가 사실은 관심이 있어가지고
1: 빈니도
2: 네. 못 가서 발병 난다. 엄청 떨리네요.
1: 아, 여기까지입니까?
2: 네.
1: 아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귀여우시다 소리가.
1: 아, 아 그리고 그 네. 어떤 생각이 딱 들었냐면 나 여기 방송 프로그램은 참 좋아.
0: 네.
1: 어 듣는 건 너무 좋아. 근데 참여하는 거는 조금 겁나.
2: 맞아요.
1: 그렇지만 그냥 오늘 용기 내서 한번 해볼까? 약간 이런 느낌이 듭니다.
2: 사실은 두 분을 너무 실제로 목소리를 들어보고 싶었어요.
1: 아.
2: 네, 맨날 두 분 듣고 있으니까 옆에서 꼭 아들 같거든요.
1: 네, 네.
0: 아드님이 네네. 몇 살이세요?
2: 43살이요.
0: 43살. 엄마. 궁합이네.
1: 동영 씨.
2: 43살, 37살, 32살.
1: 아. 이명희 님이 그러면 그 올해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2: 60이 한참 넘었습니다.
1: 그러니까
0: 목소리가 네. 진짜
1: 어머나
0: 나이를 가늠할 수가 없네요.
2: 제가 그동안에 엄청나게 많이 참여를 했죠.
1: 맞아요. 어.
2: 네.
1: 엄마라고
2: 너무 두 분을 좋아해가지고
1: 엄마라고 해야겠네요 그냥.
2: 네. 네 엄마라고 하면 좋죠. 제 사실 일을 하고 있는

0: 저희가 네. 김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1: 네. 네, 감사합니다.
0: 건강하시고요. 늘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
1: 네, 건강하세요.
0: 네.
1: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아우, 사랑이 가득하신 이명희님이셨어요.
0: 큰아드님이 세상에 봉영 씨와 그러게요. 나이가 같아요.
2: 네.
0: 세상에.
2: 그래서 그 예쁘신 마음이 네. 소리 안에도 고스란히 들어갔었어요.
0: 맞아요.
2: 네.
0: 또 우리가 또 아들 같기도 하고,
2: 맞아요.
0: 또 어? 조카 같기도 아우, 하고.
2: 너무 감사합니다. 행복했습니다. 진짜. 세상에
0: 덕분에 저희가 너무 좋았고요.
2: 네.
0: 자 다음 주도 열려 있죠.
2: 지금부터 신청하세요. 지금부터.
0: 지금부터.
2: 네. 네.
0: 해주셔야지 저희가 또 연락을 드려서
2: 그렇죠.
0: 같이 나누고 선물이 아마 김치죠.
2: 그렇죠.
0: 네. 네. 집에 김치가 똑 떨어졌다 하시는 분들은
2: 연락 주시죠.
0: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 예.
0: 네. 자, 끝 음악으로 송소희의 비나.

불회로 두 번째를 맞이하는 6월 5일 국악의 날, 국악방송이 마련한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오후 4시에는 이생강, 김광복 등 당대 최고 명인들의 연주와 수다가 이어집니다. 명인이 온다, 두 번째 이야기. 저녁 7시 30분에는 국악진흥법 2년을 돌아보고 지역 문화와의 상생을 모색하는 특별 저담이 방송됩니다. 특히 14일까지 이어지는 국악주간에는 특집기획, AI로 다시 피어난 목소리를 통해 고 이은주 명창의 숨결을 다시 느껴볼 수 있습니다. 국악, 일상의 울림이 되다. 국악방송의 제2회 국악의 날 특집방송,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이른 더위로 낮 기온이 갑자기 올라가면 우리 몸이 더위에 쉽게 지치면서 온열질환 위험도 커지는데요. 어린이와 어르신 같은 노약자들은 건강관리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몸속에 수분이 부족하지 않도록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평소 물을 자주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 달리기나 등산 같은 야외 운동을 갑자기 하면 체온이 빠르게 올라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어지럼증이나 두통 등의 이상 증상이 있을 땐 즉시 휴식해 주세요. 특히 차 안은 짧은 시간에도 온도가 빠르게 올라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나 반려동물을 혼자 두지 않도록 방심하지 말고 세심히 살펴주세요.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전태용 명인의 여기서는 명창이시죠. 전태용 명창의 소리로 노랫가락 뱃노래 보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화요일 생방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에 마련하고 있는 순서 황선백 시간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국악 명곡 그리고 제가 명곡이라고 생각하는 음악을 여러분과 함께 감상해보는 시간입니다. 황선백 황민왕 선정 명곡 백선을 줄여서 황선백 코너로 만들어봤습니다. 오늘은 들으실 음악을 먼저 소개하기 전에 오전에 좀 들었던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이 시간에 소개해드리는 곡들은 리스트를 만들어서 지금 거의 이렇게 리스트로 작성이 이미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번에는 이 노래들 중에서 뭘 들으면 좋을까 이제 골라서 오는 건데 오전에 그 집 근처에 북한산이 있어서 아내와 함께 산책을 다녀왔는데 오랜만에 그 숲속에서 지적이게 오늘따라 왕께서는 부처님 같아 보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하죠. 이성계가 나는 대사를 돼지처럼 보인다고 했는데 대사는 나를 어찌 부처님처럼 보인다고 하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무학대사가 돼지의 눈으로 보면 모두가 돼지로 보이고 부처의 눈으로 보면 모두가 부처로 보인다. 이게 유명한 얘기죠 사실.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이게 업인지라 매일 이렇게 여러분들께 음악 소개해드리고 같이 듣고 하는 게 일상이 되다 보니까 새소리를 듣는 순간 아 오늘은 이생강류 대금산조를 들어야겠군 이라고 바로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이생강류 대금산조 하면 뭐 전체적인 가락과 뭐 연주 이런 것들을 차치하고서라도 이 우선은 전체적으로 남도 음계를 많이 쓰는 산조들이 훨씬 더 많이 있고 부처의 눈으로 보면 모두가 부처로 보인다. 이게 유명한 얘기죠 사실.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이게 업인지라 매일 이렇게 여러분들께 음악 소개해드리고 같이 듣고 하는 게 일상이 되다 보니까 새소리를 듣는 순간 아 오늘은 이생강류 대금산조를 들어야겠군 이라고 바로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이생강류 대금산조 하면 뭐 전체적인 가락과 뭐 연주 이런 것들을 차치하고서라도 이 우선은 전체적으로 남도 음계를 많이 쓰는 산조들이 훨씬 더 많이 이렇게 그 대중들의 어떤 호응을 얻고 있는 반면에 이생강 명인의 가락은 영동 영남 지역의 가락들이 들어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래서 메나리조가 대금산조의 주요한 장면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 그리고 또 그것들이 더 활용이 되면서 새소리 이게 새소리를 흉내낸 가락이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고 그냥 새소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훨씬 더 빠르지 않을까 싶은데 이생강 명인의 시그니처 가락 시그니처 연주라고 할 수 있으니 이 선생님 말씀으로는 47년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47년도 1947년도 즈음에 전주역 앞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두루마기를 입으셨고 얼굴이 시커멓고 코수염도 있으셨던 한주환 선생님이 들고 있는 대금이 칼인 줄 알고 어린 마음에 아 조선에도 무사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하죠. 그날부터 연숙에 머물면서 대고 만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 명인께서 올해 89세? 90세? 예, 일단 너무 맑고 깨끗하고 예, 이 그래서 이 음이 흘러가는 것, 가락이 흘러가는 것이 맑은 물에 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하죠. 그날부터 연숙에 머물면서 대금을 배웠다고 하는데요. 이생강 명인의 대금 연주 뭐 원체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니까 잘 많이들 들어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일단 너무 맑고 깨끗하고 예, 이 그래서 이 음이 흘러가는 것, 가락이 흘러가는 것이 맑은 물에 송사리들 노는 거 보면 그 비늘까지 다 보이는 느낌 들 때 있잖아요. 이생강 명인의 연주가 딱 그런 느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죽
죽향이라는 호를 쓰시는데요. 사실 뭐 저희 동료들 사이에서는 죽신으로 훨씬 더 많이 불리고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요즘같이 이제 본격적으로 더워지기 시작할 때 대금 연주 들으면 바람소리 같이 에어컨 바람 같이 시원하게 들으세요 이런 말씀 많이 보내드리는데요. 진짜 맑은 바람, 청풍을 가장 닮은 소리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생강류 대금 산조 오늘 그래서 좀 길게 들어볼 텐데요. 중무리부터 자진무리까지 준비했습니다. 충분히 깊게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생강의 대금 장덕화의 장구장단으로 보내드립니다.

이생강의 대금, 장덕화의 장구장단으로 이생강류 대금산조 중는 이 명인의 어떤 추임새나 가락, 이건 진짜 오랜만에 듣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또 두 분의 합에서 나오는 신명의 결과이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화요일 생방송 1부 끝곡 보내드릴 텐데요. 미량아리랑 준비했습니다. 미량아리랑 보존회의 소리로 보내드리고요. 저는 음악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조금 보소. 동기스 딸 꽃 본 듯이 날 조금 보소.
1: 아이 당다고 서리 당다고 알아.

0: 인사를 못해 행조천마 입에 물고 임만방긋
1: 아리당가고 서리당가고 아라리가 나네 아리당 어절시고 잘나먹간다
0: 옥양목 접조거리 연분홍처마 열두번 죽어도 못 나겠네
1: 아리다.

0: 고갯만 댕 얹어놓고 만단 말가
1: 아리당다 봉서리당다 고 아라리가 난데 아리랑 어절시고 잘라먹간다
2: 남의 집에 서방님 가마를 타는데 우리 집에 저문니는 콩밥골만 탄다
1: 아니다.

나고 아란이가 난데 아리라 꺼절시고 잘라먹간다 물명주 다소가 널러야 좋아 홍당 옥치마는 볼가야 좋다 아리당가 고궁설이

0: 나니 방 늘려줘 고 보리방아 물고라 놓니 생각이 난다.
1: 당산나무 아래 북적이던 구.

0: 지역과 시간의 경계를 넘나듭니다. 고창농악 보존회의 시네마 굿 레퍼토리 샤이닝은 놀 인터파크에서 예매하실 수 있습니다.
1: 어젯이 보잘라 먹간다 시어머니 죽고 나니
0: 등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호출부 6월 7일 저녁 7시 광주광역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 호출부 HLQA 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앵그마, 너 귀신대로 한번 해라. 어른이 불렁나 아이가 불렁나 대담은 예하랬다, 앵그마. 아이고, 잘한다. 자, 초성 좋게 한번 해라. 이따 밥 줄게.

정영엽 외에 여러분의 소리로 전라도 고흥의 모심는 소리, 상사 소리 보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화요일 생방송 2부 시작했습니다.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쿵 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에 오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방송 들으면서 사연이나 신청곡으로 참여해 주시면 선정을 통해서 국악방송에서 마련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2부 역시 생방송 문자 참여 가능하십니다.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메시지는 50원, 긴 문자 메시지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들 이야기나 이어서 듣고 싶은 노래들 적어 보내주시면 저희가 꼭 알맞은 음악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0750님께서 출석합니다라고 출석

체크해 주셨고요. 앞서서 1부에 저희가 이생강유 대금 산조 길게 좀 보내드렸는데 6285님께서 정말 대단한 연주십니다. 음악 구름 위에 올라타고 여행하는 것 같아요라고 감상평 보내주셨습니다. 미처 소개해드리지 못해서 지금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어지는 곡은 동선본 외 여러분의 연주로 봉서미 넋두리 그리고 칼춤곡이라는 제목의 연주곡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0: 듣고 있으면 같은 가락이 사실 반복되는 건데 그 독특한 음색이나 혹은 가락의 진행 때문일까요? 이렇게 멍하니 듣게 되는 그런 참 매력 있는 곡이죠. 퉁소 연주곡이었는데요. 봉섬이, 넋두리, 칼춤곡 아마 그 건물을 뜻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동선본의 퉁소 외에 여러분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판소리 춘향가 중에서 옥 중가부터 이도령 장원 급제하는 대목. 이 영화로 보면 이 여주인공의 비극과 이 남주인공의 그 성공하는 모습이 이렇게 편집이 돼서 이제 장면이 두 개로 나눠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이 장면 대목인데요. 조상현, 안향년 두 분의 소리로 보내드립니다.
1: 그때여 춘향모 향단이 여러 기생들은 한일 없이 집으로 돌아가고 춘향만 옥중에 홀로 앉어

중년 속어 두겹

녹이분 투여도인이 문 열고 급히 나와 춘향전 예여 여짜오되 낭낭께서

춘향 손길을 잡고 이비로 여제하고 내고 나여 나라야 요녀순 장여영 우리 형제 이난유를 너도 응당할 것이니 예지아반 장능유여 저수 반판유이기요 저강은 소상관이라 동서무의 안진부인 이모다 세상 만모 열려 보인다 나도 전행이 장의로

청하이기는 연약한 몸이 흉사가 과인마저 흉사가 가련기로 구안차 불러서니 이것을 먹으면 잔독이 풀리고 아무 탈이 없으리라. 술석잔 과실안주 예동시켜 주식을 돌려앉아 먹은 후와 낭낭이 풍부하되 너는 오모 기다리어 시가에게 늦었으니 어서 급히 나가보라.

순하 주동사 시절을 생부려사로 기내는디 이렇듯 세월을 보낼 적에 이때 도련님은 서울로 올라가여 굵고 무심을 설 제춘초사 동사기사 서삼경백

옥미선이 완연하구나. 시련을 받아보니 병조 판사 봉병기 도초가 변진근과 승사각신 늘어졌다. 선생은 훈련대장 중앙의 허영대장 도감중군 칠백육섬형 군호장의 장 일광을 희롱한다. 억조 장생 만민들 어악풍후 떡궁나로 나지으나 백모세가 춤추난 듯 대대학 백출하야 허기를 내리시니 도승지 묘세래야 허장후에다 퍼뜻 글쨍하였으되 춘당 춘세 고금동이라 둥그랗게 가라앉거날 이도록 바라보고 시대를 펼쳐놓고 대지 생각하여 동지연에 먹을 갈고 가뭄에 부서를 불어 광희지의 필법으로 조맹부 제격이라 일필이 되어내어 일천의 선자너니 상시관의 그려를 보고 칭찬하여 이른 말이 운안도 용커니와 규장이 거루거니 자자의 비전이여 규회마다 관주라 장원 급제 방내거니 이몽룡 신뢰의 이몽룡 신뢰의 어제는 사령에 나온다 사령이 나온다. 청철계 앞에 치고 자색치긴 소매를 보기 좋게 활개쳐 장경연목가의 참나무정을 드어피듯 이준삼자제 이목

장중에 들지에 피고 천당대 갔다 나가듯 산통도 골기 몽요 세수를 헌년 후에 도포도 낯세 있고 정한 사람께 부여가야 실례진 뜨거년 후 어주 삼배 날이시니 이 몸이 황홀라야 황송이 받아 먹고 천은을 배사하고 기환하오실 제 발의 후에 그 사과요 오면한 창포 극대 좌수의 옥

0: 가지고 전라도로 내려온다. 남대문과 성내달라 진패 발표 정패 배달이 애국의 걸른 넘어 동격강 월강하여 화천의 중화하고 사근의 미력땡이 굴사근을 지나야 상유촌 하유촌 대행도 떡정거리고 무장태를 지나여 지른 소사 광전하란 고롱궁 유로금강을 강 하여 높은 안지를 대보내면 여성 북계 닭다리 화해지 시암의 고개를 얼른 넘어 영산업을 당도월제.
1: 조상현, 안향년 두 분의 소리로 춘향가 중 옥중가부터 이도령 장원 급제하는 대목까지 보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화요일 생방송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이 5시 30분 39초 지나고 있는데요. 매일 2부에 마련하고 있는 순서 오늘 이 음악 시간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중국의 성인과 영웅을 나열하면서 이런 인물들도 모두 죽음을 면치 못했다. 세월을 피해가지 못했다라고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죠. 즉 인생 무상을 노래합니다. 이 단가 영료과객은 송만갑 명창이 잘 불렀다고 하는데요. 1960년대에 새로 창작된 단가 영료과객은 사설의 첫머리는 같지만 우리나라의 지세와 역사, 인물을 노래합니다. 김소희 명창이 남긴 영녀과객을 보면요. 영녀 같은 천지간에 손님 같은 광음이라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천지가 생긴 뒤 영웅, 호걸, 문장, 제사가 많이 다녀갔지만 인물은 자취 없다고 하면서 꿈 같은 명예 다 버리고 차라리 자연으로 돌아가 이 회포를 붙이겠다며 죽장망의 단표자로 천리강산을 찾아갑니다. 백두산, 두만강 등을 둘러보고 단군, 남이장군, 임경업, 을지문덕 등 우리나라의 지리와 역사 그리고 인물을 노래하는데요.

충주울렁남부 평야산마을이여 강토버뜨 열매기다 서북으로 말아오니 숙신발해 고국

나뭘 바라보니 삼천리 굳은 산하 금굴.

비날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예. 이게 그 반쪽할 때의 반자이고 매기는 매기는 소리 할 때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고 물고 글자로만 봤을 때는 매기의 추억 예. 아 이렇게 하면 잘 모르실까? 물고기 매기? 예. 아무 뜻은 다릅니다만. 그래서 반매기라고 하는데 고사 소리에서 이 반매기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메나리 토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예,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그 메나리 토리로 부르는 비나리다. 예, 고사 소리, 축원 소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김유리의 소리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후렴이 세월아 봄철아 가지를 말아라 장안에 호걸이 다 늙어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를 두고 하는 이야기일 텐데요. 오늘 저녁은 좀 덜 늙는 그런 저녁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지화자의 소리로 경기민요 양산도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오름세의 송창현입니다. 젊은 국악인들의 꿈의 무대인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의 20번째 본선 무대가 6월 25일 저녁 7시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열립니다. 국악방송 TV와 라디오 생중계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되는 이번 대회에서는 이 시대의 감성을 담은 새로운 우리 음악 10곡이 무대에 오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최고의 영예인 대상이 대통령상으로 격상되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경연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하실 분들은 국악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저희 오름세도 축하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6월 25일 저녁 7시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2: 김성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매년 6월 5일은 우리 전통음악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지정된 국악의 날인데요. 제2회 국악의 날을 맞아 오는 6월 5일부터 14일까지 서울 광화문 광장과 국립국악원 그리고 지역 국악원과 여러 국악단체에서 다양한 공연과 전시, 체험 프로그램이 함께하는 국악주간을 운영합니다. 이번 국악주간은 전통예술을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된 행사인데요. 도심 속 축제부터 지역 공연까지 전국 곳곳에서 다채로운 국악 프로그램들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먼저 국악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 행사는 6월 5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까지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총 1,300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전통연희 길놀이가 진행되는데요. 풍물과

한중 전통예술 교류 공연이 펼쳐집니다. 중국 산둥성 경극원과 잡기단이 함께 참여해 우리 전통예술과 중국 전통공연예술이 한무대에서 어우러질 예정인데요. 서로 다른 전통예술이 만나 색다른 볼거리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부산의 국립부산국악원에서도 6월 5일과 6일 다양한 국악주간 프로그램이 이어집니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남사당 놀이 공연과 함께 기획전시 풍류의 정원도 마련되는데요. 야, 이렇게 서울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국악의 날을 기념하는 공연과 전시가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이번 국악주간엔 가까운 지역의 국악원을 찾아 우리 전통예술의 다채로운 매력을 편하게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쿨 비즈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시원하다, 멋있다 라는 뜻의 쿨과 비즈니스의 약식 표현인 비즈를 합친 신조어인데요. 더운 여름 과도한 에어컨 사용을 줄이기 위한 캠페인으로부터 탄생한 단어죠. 주로 정장을 갖춰 입던 비즈니스 룩의 고정관념을 깨고 여름엔 넥타이도 풀고 가벼운 옷차림으로 출근하자는 게 이 캠페인의 핵심이었는데요. 국내에선 2008년 환경단체로부터 캠페인이 시작돼 2009년엔 정부 차원에서도 캠페인을 전개하며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 결과 지금은 여러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근무복장 규정을 완화하기도 했고요. 패션업계에서는 아예 쿨비즈라는 카테고리를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기도 하죠. 우리 속담 중에 옷이 날개라는 말도 있지만요. 이렇게 더운 날엔 좋은 옷, 멋진 옷 다 필요 없고 진짜 날아갈 듯 가볍고 시원한 옷이 날개 아닐까요? 날개 없이도 마음이 가벼워지고 싶다면 여기로 와주세요. 음악으로 날개 달아드릴게요.

백제 가야금 연주단의 연주로 쿨 썸머 들으면서 6월 2일 화요일 맛있는 라디오 생방송으로 문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 서울은 엄청 더웠는데요. 여러분 계신 곳의 날씨는 어땠나요? 여름은 원래 더운 계절이 맞지만 이 더운 정도가 해마다 점점 더 심해지고 있으니까요. 예전에는 한여름에도 정장 입고 넥타이 메고 출근하던 회사들이 최근 들어서는 여름철만큼은 복장 규정을 완화하는 추세죠. 특히 에너지 절약에 앞장서야 하는 전기안전공사에서는 5월부터 9월까지 임직원을 대상으로 반바지 캠페인을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반바지 출근, 바꾸는 일상, 지속하는 GX, 녹색 대전환, 이런 슬로건을 줄여서 반바지 캠페인이라고 하네요. 실제로 반바지를 입으면 체감 온도가 2도가량 떨어져서 냉방기 사용 전력이 14%가량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쿨비즈 패션이 대세라고 해도 아직까지 이 출근룩으로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잊지 않고 찾아주셔서 저도 너무 행복해요. 1790님의 꽃편지도 도착했네요. 너무나 예쁘네요. 아유, 이런 귀한 꽃사진도 감사합니다. 삼승할부지님께서요. 본디님 맛있는 라디오 출석합니다. 오늘 무침에 재료가 된다고 하네요. 1년에 30일 정도 되는 좋은 날씨에 독도는 무사히 입도하여 학생들과 뜻깊은 추억을 많이 많이 남겼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우리 학생들 평생 살아가는 동안 이 독도에 다녀온 기억 얼마나 특별한 추억으로 남을까요? 그리고 보내주신 꽃이요. 와, 사실 이렇게 섬세한 꽃들은 그냥 우리 일상에서 지나칠 법도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1790님께서 정밀하게 찍어서 보내주신 사진 보니까요. 정말로 예쁩니다. 아, 그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그 시가 단번에 생각났어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이런 시 있잖아요. 그 정말 자세히 보니까 너무나 예쁘네요. 아유, 이런 귀한 꽃사진도 감사합니다. 학생들의 치마 길이가 조금 길었거든요. 앉아서 이렇게 양반다리 하고 앉아서 악기를 연주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이 쉬는 시간이 되면 고무줄놀이를 항상 했던 세대라서 제가 이 여학생들은 치마 가운데를 5핀으로 이렇게 찔러서 고정시켜서 이렇게 바지처럼 만들어서 아 그렇게 네 편하게 놀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진짜 이 생활복 학생들 이 치마 불편하거든요. 네 생활복 요즘에는 이렇게 체육복처럼 네 그렇게 입고 다니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변화가 필요하죠. 3033님께서요. 보미 누님 방금 전에 비가 그쳤습니다. 그래요. 지금 비가 계속 오늘 종일 내리다가 우리 3033님 계신 지역도 네, 비가 지금 그친 모양입니다. 그리고 저는 더위는 어디서 적정선이라고 하면 적당히 그냥 더위를 별로 느끼지 않는 정도라고 하시네요. 그래도 다행입니다. 그쵸? 이 더위 많이 타시는 분들은 이 여름철에 그 건물에 좀 적정 냉방 온도 있잖아요. 이것도 무척 더워하시더라고요. 해바라기님께서요. 안녕하세요.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 드디어 떡이 왔어요. 떡 엄청 집어먹고 있어요. 담백하면서 가운데 파당금이 들었네요. 하시면서 저는 여름에도 깔끔하게 반바지나 반팔 티셔츠면 오히려 일에 능률도 오르고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치마바지도 좋아요라고 해주셨네요. 그래요. 사실 일을 하는 게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일의 능률이 오를 수 있는 적정한 선이면 네, 사실 이옷 입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괜찮을 거야. 네. 승승장구님께서요. 정말 더워도 너무 덥네요. 반바지 입어야 할것 같아요. 저 오늘 벌써 팥빙수 먹었어요. 여름이 너무 빨리 와서 당황스럽지만 팥빙수는 너무 맛있어요. 해주셨네요. 아, 조금 이른 감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잠깐 들었지만 오늘 날씨로 치면요. 네, 응당 드실 법한 그런 날씨죠. 오늘 정말 더웠습니다. 팥빙수, 그 사르르 녹는 얼음 생각나네요. 자, 갓난이님께서요. 보디 안녕하세요. 오늘 잘 보내시고 오셨나요? 저는 집에서 1년 내내 반팔과 반바지를 입고 다니는데 밖에 나갈 때는 절대로 치마 반바지는 안 입고 나가요. 안 입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다리 때문에 원피스 반바지 이쁘게 입고 다니는 게 소원이네요. 직장 다닐 때는 원피스 반바지 너무 짧은 거 아니면 저는 다 좋다고 생각해요. 이쁘게 입고 저도 출근하고 싶은데 1년 내내 청바지 입어요. 해주셨네요. 아유, 여름에도 청바지 입으시려면 정말 덥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긴 바지도요. 하늘하늘하게 예쁘게 나온 것들 많더라고요. 우리 간단히 좀 시원한 바지 입고 여름에 출근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음악 듣고 올게요. 프로젝트 락의 연주와 노래로 게니 게니.

프로젝트 락의 연주한 노래로 케니 케니 듣고 왔습니다.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예술의 전당 오페라 극장에서 초연되는 오페라 피터 그라임스 공연 티켓이 여러분을 위한 선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국내 오페라단이 국내 초연으로 선보이는 피터 그라임스는 영국 작곡가 벤자민 브리튼의 대표작인데요. 외딴 어촌마을에서 발생한 소년의 죽음으로부터 한 개인을 둘러싼 오해와 소문이 어떻게 집단적 폭력으로 번져가는지를 날카롭게 그려낸 작품입니다. 타이틀 노린 피터 그라임스 역에는 세계적인 테너 크리스토퍼 벤트리스와 김재석이 더블 캐스트로 함께하고요. 양준모의 당신을 위한 장력으로 함께합니다. 우리 만나가족 여러분 초대하는 날짜는요. 6월 19일 금요일 저녁 7시 공연이고요. 장소는 예술의 전당 오페라 극장인데요. 12만 원 상당의 S석 티켓을 3분 추첨해서 1인 2매씩 드릴 예정이니까요. 이 공연 초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로 공연이라고 말머리 달고 성함을 적어서 신청해 주세요.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간 신청받고요. 당첨자는 다음 주 금요일 방송이 끝난 후에 만나 홈페이지와 개별 문자로 발표할게요. 자, 그리고 맛있는 라디오 화요일 1부에는 우리 노랫말 돌봄이 함께합니다. 오늘은 또 어떤 노랫말에 담긴 표현을 특별히 돌보게 될지 오늘도 귀 쫑긋 마음 활짝 열고 기다려주세요. 매일 코너 참여해주시는 분과 사연과 신청곡으로 소통해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고 있죠. 한우가 이 정도는 돼야지 강재현 팜스에서 드리는 숙행복 한우 떡갈비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 장기지떡에서 떡 선물 세트 잔류 세제 걱정 없는 순한고집 강청에서 친환경 비누 세트 그리고 정가농산에서 어쩌다 못난이 포기 김치를 드립니다. 드들강님께서요. 6월 둘째 날인 오늘 벌써 이렇게 더우면 올여름 얼마나 무더울까 걱정됩니다. 어렸을 때 물장구 치며 놀았던 동네 옆에 흐르던 강물이 그립습니다. 봄디님의 목소리 시원한 만나에서 행복하게 머뭅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유 그러니까요. 오늘 6월 2일인데요. 이렇게 더우면 7월, 8월은 어쩌죠? 정말 기후위기가 큰일입니다. 자, 7426님께서도요. 보미님, 서울은 아직도 30.6도예요. 입맛까지 없어지는 더위네요. 더위와 예의사여 상이든 하이든 과한 노출은 시선을 어디에다 둘지 난감해요. 요즘은 남녀 모두 해당되는 듯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 그러니까 이 과한 노출은 참 보기가 민망하죠. 네. 자, 그리고요. 8555님께서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초등학교 6학년 아들과 함께 듣고 있습니다. 아들이 몸살이 있어서 등교는 못하고 병원 다녀와서 쉬면서 라디오 출석 함께합니다 해주셨는데요. 아유 이렇게 더운 날 아파서 어떡해요. 우리 아들, 네 아드님 빨리 쾌차하면 좋겠네요. 훌훌 털어버리고 건강하게 뛰어서 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음악 듣고 와서 우리 노랫말 돌보미로 건너가 볼게요. 7426님께서요. 시원하게 네, 신청해 주신 곡인데요. 추다의 차지스의 부기 덩덩 듣고 올게요.

김보미의 우리 노랫말 돌보미. 우리 전통 가학 장르의 노랫말, 그 안에 담긴 낯선 단어와 표현들을 조금 더 쉽고 재미있게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민요 한 곡의 일부를 들려드릴 건데요. 역시나 그중 어느 지점에서 잠깐 다른 노래가 튀어나와 원래 노랫말이 가려지게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께서 바로 그 자리에 가려진 원래 노랫말이 무엇인지 맞춰주시면 되는 건데요. 정답 보내주실 문자 번호 샵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그럼 일단 아무 힌트 없이 일부 노랫말이 가려진 민요 한 소절 만나보시죠.

0: 적당한 일도 하도 많으니 놀기도 하면서 살아가세. 이렇게 한 절의 가사가 마무리됐는데요. 이 태평가의 가사가 굉장히
1: 놀기도 하면서 살아가세.
0: 네, 오늘은 경기민요로 전승되는 신민요 좋아해 주시는 절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린 이 노랫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짜증은 내어서 무엇 하나, 따궁따궁은 바치어 무엇 하나. 이 두 소절이 거의 비슷한 의미를 다른 말로 반복한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다시 한번 오늘의 문제 들어볼게요.

네, 이 따궁따궁에 들어갈 원래 노랫말 무엇일까요? 1790님 가장 먼저 정답 보내주셨고요. 하마님 그리고 5619님, 네, 0533님, 2723님도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2723님께서요. 네, 이 따궁따궁에 들어갈 원래 노랫말 무엇일까요? 1790님 가장 먼저 정답 보내주셨고요. 하마님 그리고 5619님, 네, 0533님, 2723님도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2723님께서요. 더워서 짜증내면 더 더워요. 태평가 좋아요 해주셨네요. 아, 그래요. 정말 더워서 짜증내면 자꾸 더 더워집니다. 네. 열이 오르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시원하다라는 말이 어쩔 땐 정말 진리 같아요. 4775님께서도 정답 주셨고요. 8888님께서 정답 주시면서 흥겹게 살아가요 해주셨습니다. 아유, 그러니까요. 짜증내어서 무엇하겠어요. 자, 3033님도 아유, 저도 마음 잘 놓고 싶습니다 하시면서 정답 잘 보내주셨고요. 김영기님 정답 주셨습니다. 8078님 그리고 김인설님께서도 올림픽에 이것도 생각나요 하시면서 네, 정답 보내주셨고요. 삼승 할부지님께서도 정답 주셨습니다. 그리고 7527님께서도요. 그러게요. 근심 걱정 내려놓고 놀아봅시다 하시면서 정답 잘 보내주셨네요. 자, 그럼 여기서 결정적인 힌트를 좀 드릴게요. 오늘 따궁따궁에 들어갈 말을 국어 사전에서는 두 가지 의미로 풀이하고 있는데요. 우선 기본 의미는요.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답답하고 속이 탐이라는 뜻이고요. 또 다른 의미는요. 몹시 귀찮게 구는 일이라는 뜻으로도 쓰일 수 있는 말입니다. 사실 태평가 말고도 우리 민요 노랫말에 이 단어가 은근히 자주 쓰였는데요. 남도 민요 흥타령에도 아이고 대고 허허 이것이 낫네라고 후렴구에 이 단어가 나오고요. 또 강원도 민요 한오백년에도 아무렴 그렇지 그렇고 말고 한오백년 사자는데 웬 이것이요라고 역시 후렴구에 이 말이 나옵니다. 이 정도면 이미 정답을 떠먹여 드린 셈이지만 그렇다고 또 보기를 안 드릴 수 없겠죠. 자, 잘 들어보세요. 1번 변화, 2번 봉화, 3번 성화, 4번 엔화. 이 중에 오늘의 정답이 있고요. 자, 이번에는요. 아예 정답을 가리지 않은 70% 배속 하이피치 힌트 한번 들어볼게요. 귀를 잘 기울여 보시면요. 정답 들리실 거예요. 하이피치 70%입니다. 네, 배속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네, 정답 들리셨죠? 확실히 저는 쏙 들어왔는데요. 1번 변화, 2번 봉화, 3번 성화, 4번 엔화 가운데 무엇인지 계속해서 샵 030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정답 보내주실 동안 이번에는 정말 정답이 그냥 들리는 힌트곡 한 곡 듣고

작은 물의 연주와 노래로 태평가 힌트곡으로 듣고 왔습니다. 김보미의 우리 노랫말 돌봄이 오늘은 민요 태평가의 노랫말에 나오는 단어를 퀴즈로 풀어보고 있는 중인데요.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답답하고 속이 탐이라는 기본 의미에 몹시 귀찮게 구는 일이라는 뜻으로도 쓸 수 있는 말입니다. 1번 변화, 2번 봉화, 3번 성화, 4번 엔화 이렇게 보기를 드렸고요. 많은 분들께서 아유 정말 정답 많이 보내주고 계시네요. 483 하나님께서도 재밌게 살아요 하시면서 정답 주셨고요. 2379님께서 태평가 민요 오늘 자주 들었던 노래라 쉽게 맞출 수 있어서 너무 신나요. 오늘도 정말 즐겁고 신나요. 하게 들어요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해바라기님께서도 네 덥긴 더워요 하시면서 정답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5205님 정답 주셨습니다. 네 0750님도 정답 주셨고요. 9714님 정답 주셨어요. 자 그리고 186 하나님께서요. 이것을 내면 무엇하겠어요. 요즘 힘들고 짜증이 나도 웃으며 살려고 노력 중입니다. 항상 만나 즐거워요 해주셨네요. 아유 그러니까요. 8555님께서도요. 이것을 바치요 하시면서 정답 보내주셨는데 아이들이 엄마에게 장난감 사달라고 울고 떼쓰는 것도 이것이라고 하는 거겠죠. 저희 아이들은 그런 적은 별로 없었지만 갑자기 생각나네요. 태평가. 가사는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해주는 것 같네요. 니나 너 닐리리야 하시면서 네 정답 잘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래요. 이번엔 그러면 아까 들었던 70

상화차 온더락의 연주와 노래로 태평가 듣고 왔습니다. 승승장군님께서요. 이것을 바치다 잘 들리네요. 태평가

성에 불화자가 쓰인 단어고요. 휴가를 못 가서 성화가 나다 이런 식으로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답답하고 속이 탄다는 의미로도 쓰일 수 있지만요. 또 성화를 부리다, 성화에 못 이기다 이런 식으로 매우 귀찮게 졸라댄다는 의미로도 쓰일 수 있는 말이죠.

0: 창호의 드린 햇살이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저녁을 채우는 고품격 음악방송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김보미 캐스터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1: 네, 저는 지금 서울 마포구 평화의 공원에 와 있습니다. 벌써부터 시원한 물가를 찾게 되는 날씨인데요. 이곳엔 이렇게 작은 계곡처럼 흐르는 물이 있어 아이들과 물놀이 즐기기에 좋습니다. 또 지금은 운영 시간이 지났지만 바닥 분수도 있어 벌써부터 물 맞으며 즐거워하는 아이들 웃음소리로 가득했는데요. 오늘 중부지방에는 폭염급 더위가 나타났지만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6호 태풍 장미의 간접 영향으로 곳곳에 비가 내렸습니다. 내일도 남부 내륙에 소나기 소식이 있는데요. 기온은 전국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며 무척 더운 날이 예상되니 내일 낮에 투표하러 가신다면 가벼운 옷차림이 좋겠습니다. 지역별 아침 기온은 서울, 강릉, 부산이 20도, 대전 17도, 광주 18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엔 서울 32도, 대전 31도, 광주 30도까지 오르겠고 동해안 지역은 비교적 선선해 강릉 28도, 부산 26도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맛있는 날씨 김보미 캐스터였습니다.

이에 주님아, 해가 변하고 달이 기울어도 정녕 너는 내 사랑이지. 내 약속하마,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네 곁을 떠나지 않겠노라. 평생 웃게 하겠노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늘 함께 하겠노라. 죽을 때까지 평생 당신만을 사랑하겠노라.

나누어 짊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 늘 흐르던 노래. 날씨도 뜨거워지고 가슴도 뜨거워지는 6월입니다. 소리꾼 최수정의 정선 아리랑과 함께 세상 모든 영웅의 평범한 일상.

일이 있어 이른 아침에 대구에 갔다가 늦은 오후에 집으로 왔어요. 대구는 아침부터 비가 내려서 우산이 없으면 다닐 수가 없을 정도였는데. 대구에 갔는데 비가 내려서 그런지 살짝 추위도 느꼈어요. 긴 옷을 입고 다니시는 분들도 제법 보였고요. 우리나라가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저는 예의를 갖추어야 하는 자리라면 바지 스커트는 무릎에서 위로 최대 5cm 안쪽으로, 그리고 윗옷은 팔꿈치 기준으로 5cm 안으로. 적고 보니 저의 기준이 너무 보수적인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청바지를 사랑하는 저는 사계절 청바지를 입는데 한여름에는 무릎 정도 길이의 반바지를 입어요. 해주셨네요. 그래요. 여러분들의 이렇게 의견을 보니까요. 적정 길이가 무릎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쵸. 김인설님께서도요. 반바지는 무릎까지 인정하고 반팔, 티셔츠 인정해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삼승 할부지님께서도 치마 길이는 무릎까지는 괜찮아요. 너무 짧은 치마는 좁게 거시기 하지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무릎 정도면 괜찮죠. 네. 파란파도님께서요. 오늘 가장 시원하고 반가운 닉네임이 아닌가라는 생각 드네요. 보미님, 반가반가, 딩가딩가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승승장구님께서요. 1부 끝곡으로 신청곡 시원하게 들려주셔서 최대 5cm 안쪽으로, 그리고 윗옷은 팔꿈치 기준으로 5cm 안으로. 적고 보니 저의 기준이 너무 보수적인가 하는 생각. 올해 들어 가장 더운 날인 것 같아요. 저녁에는 시원한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아, 그러니까요. 우리 음악 돌보미가 이렇게 또 효과를 발휘합니다. 우리 승승장구님 이제 몽금포타랑 들으실 때마다 귀에 쏙쏙 가사가 잘 들어오시잖아요. 그쵸? 자, 4510님께서요. 반바지 캠페인 좋네요. 의무적으로 꼭 그래야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되고 안 그래도 되는 자율성만 인정된다면요. 에너지 절감, 여름철 적정 실내 온도가 26도 이상이라네요. 에어컨과 선풍기를 같이 사용하면 냉방, 오늘 가장 시원하고 반가운 닉네임이 아닌가라는 생각 드네요. 보미님, 반가반가, 딩가딩가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승승장구님께서요. 1부 끝곡으로 신청곡 시원하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번 퀴즈의 정답이었던 몽금포타령의 금으로 활용하는 캠페인이 있던데 좋은 것 같아요 하시면서 사진도, 달맞이꽃 사진도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6월 5일 금요일이 환경의 날이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날이 환경의 날이기도 하고요. 또 국악의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국악인들, 그리고 국악을 사랑하시는 모든 국악방송 애청자 여러분들이 손꼽아 기다리시는 그날, 맛있는 라디오는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 할 테니까, 기다리시는 그날, 맛있는 라디오는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 할 테니까요. 문자도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저희 그날 소소하게, 네, 수다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악 듣고 올게요. 김준수의 노래로 나 가거든.

봄뒤의 세상 맛보기 화요일엔 화제의 이슈. 지난달 27일 국가 데이터처가 발표한 3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출생아가 7만 5,013명으로 1년 전보다 9,651명 1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1분기 기준 8만 3,030명을 기록했던 2019년 이후 가장 많은 아기가 태어난 것이고요. 증가율과 증가폭은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 여자가 가임 기간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합계 출산율은 1분기 0.95명으로 작년 동기 0.83명보다 0.12명 증가했습니다. 이는 2009년 집계 이래 가장 큰 폭의 증가로 1분기 기준 1.02명을 기록했던 2019년 이래 7년 만에 최고 기록이기도 합니다. 주로 30대를 중심으로 출산율이 크게 늘었는데요. 데이터처는 출생아 수 증가 원인으로 최근 2년간 증가한 혼인, 30대 여성 인구 증가와 젊은 층의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 변화 등을 꼽았습니다. 한편 1분기 사망자 수는 9만 3,050명으로

했습니다. 이는 2009년 집계 이래 가장 큰 폭의 증가로 1분기 기준 1.02명을 기록했던 2019년 이래 7년 만에 최고 기록이기도 합니다. 주로 30대를 중심으로 출산율이 크게 늘었는데요. 데이터처는 출생아 수 증가 원인으로 최근 2년간 증가한 혼인, 30대 여성 인구 증가와 젊은 층의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 변화 등을 꼽았습니다. 한편 1분기 사망자 수는 9만 3,050명으로 전년 대비 7,608명, 7.6% 감소했는데요. 이에 대해 데이터처는 지난해 1분기 사망자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1분기 인구는 1만 8,037명 자연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 화제의 이슈 김보미였습니다.

악단 광칠의 사랑 폈구나 듣고 왔습니다. 출생률이 반등하고 있다는 소식 정말 반가운 소식이죠.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가 된다면 출생률도 자연스럽게 올라갈 것 같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내일 투표하시는 거 중요하겠죠. 내일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고요. 저녁에 우리 만나 방송 들으시면 아주 마음이 편안하고 좋으실 것 같습니다. 승승장구님께서

좋은 소식이네요. 저희 조카들도 이제 다 엄마가 됐어요. 내일 선거에 소중한 한표꼭 행사하셔요. 저도 내일 투표합니다. 우리말라 웅덩이에 물고기들이 다 죽어 있던디요 해주셨어요. 아우, 그렇군요. 이 오늘 남쪽 지역에는 타는 저로선 그야말로 걱정입니다.

소고기 김치는 1790님 보내드릴게요. 선물 받으실 분들은요, 주소와 성함을 샵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세요. 6월 2일 화요일에 함께한 맛있는 라디오 끝인사 드릴 시간입니다. 그림의 연주로 쿨러닝 오늘 끝곡으로 함께 들으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맛있는 라디오의 봄디 김봄이었습니다. 오늘 저녁도 맛있게 채워주세요.

0: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박봉술이 서울에서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것은 1970년인데 그때부터 3년가량 박록주의 집에 기거하면서 제자 양성에 주력했다. 그리고 때마침 1971년부터 해마다 판소리 유파 발표회가 열렸고 박봉술이 거기에 단골로 출연하면서 그의 뛰어난 옛 동편제 소리가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박봉술은 판소리 역사상 가장 희한한 명창이라 할 수 있다. 그는 목이 꺾였는데도 소리를 포기하지 않았고 그런 최악의 목을 가지고도 당대 최고의 판소리 왕이 된 거의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박봉술 명창의 삶과 예술을 조명한 국창 박봉술의 일생과 순천 판소리 재조명이라는 논문 중 일부입니다. 1922년 전라남도 구례에서 태어난 박봉술 명창은 어려서는 소년 명창으로 유명했지만 너무 소리를 열심히 한 나머지 목이 상하고 맙니다. 하지만 부단한 노력 끝에 많은 소리꾼들이 공력으로는 박봉술을 따를 자가 없다고 인정하는 명창이 되죠. 박봉술 명창의 뒤를 잇고 있는 제자 김일구 명창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 이제 우리가 보통 요즘은 동편제, 서편제 이렇게 이제 갈라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뭐 동편제가 최고다, 서편제가 최고다 이 말을 하기 이전에 서편제가 아무리 좋아도 어느 부분 안 좋은 데가 있어.

0: 근데 동편제를 들으면 똑같은 노래를 가사를 들어봤는데 이쪽 소리가 훨씬 듣기가 좋아. 다 음악이라는 것이 그런 차이가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 박봉술 선생님은 양편을 다 고로 섭렵을 하셨어요. 형님한테 배우고 나서 조금 궤도에 올라가니까 송방갑 선생님을 찾아가서 다시 이제 진짜로 스승을 뵙고 공부를 하셨는데 그때 옆에서 코치를 많이 하신 분이 형님이셨는데 형님의 말씀을 듣고 득음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배에서 나오는 통성이라는 음을 써야 된다.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공부를 했는 거니. 배옥에다가 돌을 올려놓고 소리를 했던 논이야.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힘에 부딪히는 일을 하면은 병을 얻게 돼야 뭐이든지. 아, 우리 선생님이 그렇게 공부를 하다가 목이 그냥 꺾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아 하고 이렇게 맑은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아 이렇게. 그러니까 남이 들을 때 굉장히 답답하다 그러는데 우리말로 얼마나 우리말로 수만독을 했다. 그래서 공력과 기교, 쉽게 알아듣게 말하자면 기술이, 판소리 하는 기교가 최고 선생님이었습니다. 저는 그 원래 생둥이가 선생님한테 가서 공부를 한 게 아니고 원래는 내가 판소리를 먼저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욕심은 다 있어요. 길이 상으로 한 10분 정도 되게 배워야 되겠는데 선생님은 반밖에 안 갈게. 5분 정도 시간. 10분 정도는 내가 능력이시 배워서 할 수가 있는데 이거밖에 안 가르쳐 주십니까? 그러니까 네가 소리를 배워서 네가 네 제자를 가르쳐 볼 때 그럴 때 내가 지금 했던 날 많이 쓱 배우면 그건 네 것이 안 된다. 옛날 속담에 쥐가 소금을 먹듯이 짜니까 조금씩 먹을 거 아니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네 것이 되지. 욕심만 많게 많이 배운다고 해서 네 것이 되는 거 아니다.
1: 나는 나 모르는데 네 나라 높은 선생님 나라 들어가 유경이 많았거든 은혜는 생각지 않고 해코자 따르느냐. 나이를 죽여 마땅하도 양국 가치를 생각하야 죽이던 남건이와 내가 수다를 잘해고 와라 가는 배한 뭐 모르고.
2: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6월의 국악인 박봉술 명창의 소리를 이은 판소리 적벽가 예능 보유자 김일구 명창의 기록입니다.

0: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프로야구 선수들을 보면요. 타석에 들어서기 전 꼭 반복하는 동작들이 있습니다. 장갑을 다시 조이고 방망이로 바닥을 툭툭 두드리고 숨을 한 번 고른 뒤 타석에

반복하는 동작들이 있습니다. 장갑을 다시 조이고 방망이로 바닥을 툭툭 두드리고 숨을 한 번 고른 뒤 타석에 서는 건데요. 긴장과 두려움 속에서도 평정심을 찾기 위한 자신만의 주문 같은 거라고 하네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지친 하루 끝에 마시는 물 한 잔, 현관문 앞에서 잠시 내쉬는 한숨, 오늘도 수고했다 스스로 건네는 말 한마디까지 우리는 각자 저마다의 방식으로 하루라는 경기를 마무리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당신을 위한 노래 성악가 양준모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이소혜가 쓴 시에 김성덕이 곡을 붙인 하루를 위한 노래, 테너 김태모의 목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양준모의 당신을 위한 노래가 오랜만에 여러분을 위해 공연 초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오는 6월 18일 목요일부터 21일 일요일까지 예술의 전당 오페라 극장에서 국립오페라단의 올해 두 번째 정기 공연 피터 그라임스가 무대에 오릅니다. 20세기 최고의 영어 오페라로 꼽히는 걸작이자 국내 제작으로는 처음 선보이는 역사적인 초연 무대입니다. 세계적인 연출가 줄리앙 샤바와 국내외 최정상급 성악가들이 참여해 국제적인 무대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영어로 진행되는 오페라지만 한국어와 영어 자막 서비스가 제공되니 편안하게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이번 공연에서 볼스토로드 선장 역으로 목요일과 토요일 무대에 서는데요.

안녕하세요. FM구학당 송현민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지난 5월 3일 국립과학원 우면당에 오른 가야금 연주자 김일륜의 황병기 가야금 창작곡 15곡을 선보인 한쌈 15 공연 실황과 함께합니다. 가야금 연주자 김일륜은 서울대학교 국악과를 거쳐서 이화여대 대학원에서 석사와 음악학 박사학위를 취득했고요. 젊은 시절에는 국립국악원과 서울시립 국악관현악단 단원으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황병기의 작품을 비롯하여 박범운의 여러 가야금 곡들의 초연자로도 잘 기억되고 기록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신라 고분에서 발견되었다는 페르시아 유리 그릇으로부터 영감을 얻어서 작곡한 비단길이었고요. 1977년 작품입니다. 김일륜의 가야금, 김웅식의 장구 연주로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황병기 하면은 이 곡을 바로 떠올릴 것 같은데요. 1974년에 작곡한 침향무입니다. 침향, 인도 향기의 이름인데요. 이 향은 신성한 의식에서 사용된다고 합니다. 침향무, 그러니까 즉 이 향을 켜놓고 추는 춤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요. 황병기가 상상 속에서

70년대 한국의 작곡가들이 갖고 있던 동양적 이상향에 대한 미학이 잘 담겨 있는 곡으로 오늘날에도 지속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총 3개의 악장으로 되었습니다. 침향무 듣겠습니다. 김일륜의 가야금, 김웅식의 장구 연주가 함께합니다.

국악 중 하나인 범패의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가야금의 조연법이 새롭고 또 연주 주법에 있어서도 서역의 악기 중에 하나인 공우를 연상시키는 분산화음으로 중간중간에 음악들을 처리하곤 합니다. 무엇보다도 1960년대, 70년대 한국의 작곡가들이 갖고 있던 동양적 이상향에 대한 미학이 잘 담겨 있는 곡으로 오늘날에도 지속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총 3개의 악장으로 되었습니다. 침향무 듣겠습니다. 김일륜의 가야금, 김웅식의 장구 연주가 함께합니다.

자랐을 때 커다란 이웃집에 신비롭게 핀 석류나무를 보고 그 환상을 토대로 만든 곡입니다. 총 3개의 악장으로 되었는데요. 1악장은 신비에 사로잡힌 마음을 담고 있고 2악장은 그 신비로운 무엇으로부터 일어나는 환상세계를 그리고 3악장은 그 환상에서 깨어난 조용한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황병기의 자연 시리즈라 할 수 있을 만큼 자연의 영감과 느낌이 짙게 담겨 있는데요. 자연 속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감상하시면은 그 감동

이웃집에서 자란 석류나무를 보고 작곡했다는 1965년 작품 석류집 김일륜의 가야금 독주로 만나봤습니다. 다음 곡 역시 독주곡입니다. 1962년에 작곡된 가을인데요. 총 3개의 악장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악장은 한국의 가을 그리고 그 청명한 하늘을 담고 있고요. 2악장은 쓸쓸하게 내리는 가을의 빗소리를, 3악장은 낙엽을 그리고 있습니다. 황병기가 작곡한 가을, 김일륜의 가야금 독주로 듣겠습니다.

싱어송라이팅의 송현민이었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5) 그 실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FM 구학당 진행의 송현민이었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인 황인찬입니다. 오늘의 첫 곡은 천지윤의 여러분의 작약이 흐드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프닝에선 성은주 시인의 새 창을 달다의 한 대목 읽어드렸어요. 먼지 쌓인 우리의 마음의 창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마음의 창도 가끔씩은 깨끗하게 닦아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세상을 밝고 맑게 보기 위해선 우리 마음을 잘 돌보기도 해야겠죠. 우리 마음을 잘 보살필 수 있도록 오늘도 좋은 글과 음악 준비했습니다. 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세요. 콩콩이 순이님, 비 오고 난뒤밤 공기가 너무 좋아요. 으앙, 한 시간 잘 부탁드려요. 라고 하트까지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요? 콩콩이 순이님 살고 계신 곳은 지금 비가 왔었군요. 너무 부럽습니다. 서울은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서 집이 너무 더워가지고 약간 몸이 지금 약간 몸에 열이 약간 오른 상태, 열이 도는 상태가 돼서 아이고 뜨겁네, 뜨겁네 하면서 하루 종일 그렇게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에어컨 틀어진 곳에 가도 열이 아직 빠지지가 않네요. 진짜 시원하게 샤워라도 해야 좀 열이 빠지려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3033님도 인찬영님 6월 첫날 방송이네요. 형님이 계신 곳은 날씨가 덥습니까? 제가 있는 곳은 조금 덥네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우 그렇군요. 3033님 지금 더운 곳에 계시는군요. 저도 그렇습니다. 뭔가 약간 이 에어컨을 틀어도 그냥 차가운 공기가 왔다 갔다만 하는 살랑살랑하는 느낌이고 이 막간 이렇게 막 뜨거운 느낌이 빠지지가 않네요. 진짜 이걸 잘 관리 안 하면 나중에 막 병이 나고 막 그런 거기도 하겠죠. 네, 여러모로 진짜 건강 잘 챙겨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음악 한 곡도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모노반의 청산별곡 감상하시겠습니다.

생각을 한다면 제가 생각할 땐 깨끗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진짜 지저분한 건 지금 저희 집 창인데 저희 집 창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감당을 못하고 엄두를 못 내고 있어요. 아, 이 장마가 지나고 나서 창문 청소를 한번 불러봐야 되나? 막 이런 생각하면서 지금 기다려보고 있습니다.

각산의 각도 각업을 마련할 때

이 밤의 단상. 진짜 별일 아닌데 이상하게 하기 싫고 이상하게 어려운 그런 일들이 있죠. 저도 그런 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메일 보내기예요. 아, 저 네, 김재덕과 윤석기가 함께하는 비나리 일부 전해드렸습니다. 그럼 이어서 사람과 세상을 읽어보는 시간, 이 밤의 단상과 함께 하시죠. 저도 그런 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메일 보내기예요. 아, 정말 아무 일도 아니죠. 컴퓨터 앞에 앉으면 순식간에 채울 수 있는 게 이메일 보내기잖아요. 그런데도 그게 이상하게 도무지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이런 일은 사람마다 하나씩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병원 예약 전화가 그렇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미용실 예약이 그럴 수도 있겠죠. 택배 반품 신청을 미루는 사람도 있고, 고장난 물건을 AS센터에 맡기는 일을 몇 달씩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냉장고 속에 오래된 반찬통을 여는 일, 쌓여있는 영수증을 정리하는 일, 그리고 톡 답장을 보내는 일, 관리비 고지서 확인하는 일, 헬스장에 등록만 해놓고 처음 가게 되는 일 등등등. 아, 정말 별거 아니고 그냥 하면 되는 일인데 어째서일까요? 왜 우리에게는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걸까요? 잠시 음악 듣고 이야기 이어가죠. 상자루와 구민지가 함께하는 태평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0: 지방이 없어진 편안한 상태를 열반, 니르바나라고 한다. 즉, 나는 오늘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지만 더욱 격렬히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열반에 이르게 될 것이다.
1: 구민지와 상자루가 함께한 태평가 듣고 왔습니다. 이 밤의 단상, 오늘은 이상하게 별거 아닌데도 하기 어려운 일들에 대한 구민지와 상자루가 함께한 태평가 듣고 왔습니다. 이 밤의 단상, 오늘은 이상하게 별거 아닌데도 하기 어려운 일들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누구나 비슷한 고민들 하고 있으시겠죠? 심리학에서는 이 미루기를 단순히 게으름이나 시간관리 문제가 아니라 불편한 감정을 피하려는 행동으로 보기도 합니다. 또 현대인들의 이 번아웃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사람이 지쳐있을 때 가장 먼저 어려워지는 건 거창한 일이 아니라 사소한 일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이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된 상태에선 아주 작은 일도 너무 버겁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별일 아닌 일을 자꾸 미루고 있다면 너무 또 스스로를 몰아붙이지 않아도 좋겠습니다. 어쩌면 그건 게으름이 아니라 오랫동안 쌓인 스트레스와 번아웃의 신호일 수도 있으니까요. 아, 오늘도 또 손이 가지 않은 일이 있다면 글쎄요, 끝까지 다 해치워야지 이렇게 해내야 한다고 생각하기보다 일단 아주 작게 시작을 해보면 또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메일 한만 살짝 열어보기, 답장 첫 줄만 써보기, 이런 것들을 해봐도 괜찮다는 거죠. 가끔씩은 이 지친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이 그 정도의 작은 시작만으로도 또 우리가 움직이게 될 수도 있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이재는님, 택배 상자 뜯는 일 전 너무 어렵고 하기 싫어요. 반품 기간 넘기 직전에 뜯거나 반품 안 할 게 확실하면 한 달도 뜯지 않은 적이 있습니다. 배달을 많이 시키는 것도 아니에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맞아요. 저도 근데 택배 상자가 항상 어느 정도 쌓이고 나면 나중에 정리하고, 쌓이고 나면 정리하고 그래요. 당장 필요한 게 아니고 나중에 필요할 것들 미리 사두면 좀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반품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일단 까야 될 때 반품 기간 지났으면 어쩌나 그냥 갖고 짊어지고 살아야지 또 이런 마음으로 그러고 있기도 해요. 그리고 민트님 새싹 사연.

아니에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맞아요. 저도 근데 택배 상자가 항상 어느 정도 쌓이고 나면 나중에 정리하고, 쌓이고 나면 정리하고 그래요. 당장 필요한 게 까야 될 때, 반품 기간 지났으면 어쩌나 그냥 갖고 짊어지고 살아야지. 또 이런 마음으로 그러고 있기도 해요. 그리고 민트님 새싹 사연인데요.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하면 되는 일이 가끔은 너무 어렵고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오늘 단상 들으며 괜히 위로.

입문을 안 하고 있어요. 라면서. 아이, 그래요. 근데 아이, 주식 투자는 근데 별거 아닌 일, 뭐 하면 되는 그냥 별거 아닌 일 하기에는 또 약간 큰일 아닐까요? 나름 어쨌든 돈이 오고 가는 일이니까 신중하게 시작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갓난이님, 인차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잘 보내시고 오신 거죠? 정신없어서 이제 들어왔네요. 자빠졌다고 하시니 너무 웃겨요. 저도 자빠져서 발목 접질러서 어이구 지금도 침 맞고 다니네요. 인대가 늘어났다는데 빨리 안 나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어떡하면 좋아요. 또 이게 웃을 일이 아니네요. 이게 진짜. 아, 얼른 좀 이렇게 쾌유하시기를 또 바라겠습니다. 아유, 이거 거의 날도 더운데 걷기 힘들면 진짜 얼마나 또 짜증나고 피곤할까요. 진짜 얼른 빨리빨리 나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967님, 저는 미루는 일, 수업 일지 쓰기예요. 일지에 아이들이 평가해야 하기 때문에 아, 불편해서였나 봅니다. 질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아까 저희가 이 밤의 단상 시간에 우리가 이 사소한 일들 미루게 되는 게 이 불편한 것들을 불편한 상황을 피하고 싶어서 좀 미루게 되는 경향이 생기기도 한다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아, 정말 딱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네요. 이게 그러니까 아유, 아이들을 평가한다고 하는 게 참 여러모로 신경 써야 되고 마음 쓰이고 이런 일일 테니까. 네, 하지만 또 어쩔 수 없이 하게 되겠죠. 이거는 뭐 내가 미루고 싶다고 하염없이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닐 테니까요. 네, 화이팅 하시고요. 9258님.

그런 일일 테니까. 네, 하지만 또 어쩔 수 없이 하게 되겠죠. 이거는 뭐 내가 미루고 싶다고 하염없이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닐 테니까요. 네, 화이팅 하시고요. 9258님, 지난 주말 공주에서 공연을 보고 공주 한옥마을에서 2박 3일 묵었는데요. 초가집벽에 그려진 자린고비 그림을 우연히 발견하고 지난주 그런도 옛이야기가 떠올라 잠깐 피식했어요. 굴비가 5마리나 그려져 있어 오고 가며 눈길이 자꾸 가는 게 짠내라기보다는 남상일의 소리와 김덕수의 여러분의 연주로 세타령 감상하시겠습니다.

우리나라엔 군인과 다른 의미의 의병이 있었습니다. 백성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군대를 뜻하는데요. 외적의 침입에 대응하기 위해 스스로 일어나 싸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신분도 다양했어요. 양반, 평민, 천민 가리지 않고 참여했습니다. 이 가운데 양반 유학자들은 의병을 주도했습니다. 임진왜란 때 왜군의 침략을 보고 자기 집 노비나 소작 농민에게 무기를 들게 시켰고 농민들을 설득했죠. 대표적인 의병장으론 곽재우가 있는데 대대로 벼슬을 지낸 명문가 자손입니다. 명나라 사신으로 파견된 아버지를 따라 중국 북경에 다녀오기도 했죠. 그리고 이때

0: 최초로 우병을 일으킨 음력 4월 22일을 양력으로 환산한 날입니다. 우리 음악에도 이런 우병의 이야기가 담긴 노래가 있습니다. 창작 판소리 안중근 전인데요. 이 시간에 함께 들어보시죠. 각처에서 우병들이 일어나는 대목 안숙선의 소리 정철호의 북판주입니다.
1: 조정은 친일 매국노들의 판이 되었던가 보더라. 날 내게 주어 주니

한다. 그리고 나라의 얘기를 한다. 강원도에서 일어나고 전라도에서 일어나고 경상도 충청도 각처에서 일어난다. 헐집을 쏘시는 전국에서 일어난다. 가본 있고 두고 있고 장총 들고 가는 병정 중의적삼 포선발에 집 신신고 가는 병정 숙질간에 함께 가고

전라남도에 온도나 치러 들어왔어요. 정말 시원한 마음으로 방송 듣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네, 끝나갈 시간이 되었는데 찾아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아까부터 노래가 됐죠. 어린 내 사랑은 미숙하기에. 님, 오늘도 재미있게 잘 들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투표 잘하시고 또 뵐게요. 조심히 들어가시고 잘 쉬시고 오셔요. 피디님, 작가님, 감독님, 제작진님.

이 솔로몬의 시인이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1분만 전해드렸어요. 꼭 투표하시고요. 그러고 나서 어디 놀러 가시면 쉬는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의 끝곡 강은일의 여러분의 연주로 미래의 기억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인 황인찬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정한 밤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의 끝곡 강은일의 여러분의 연주로 미래의 기억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인 황인찬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정한 밤 보내세요.

문득 뒤돌아보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아는 사람을 닮아서, 스쳐 지난 가게에서 마음에 드는 물건을 본 것 같아서, 혹은 어디선가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 때문에. 생각해보면 우리를 뒤돌아보게 만드는 건 혹시나 하는 마음인 것 같죠? 혹시 놓친 게 있을까? 다시 보면 좀 다를까? 내가 잘못 생각한 건 아닐까? 등등의 이유로 뒤돌아본 경험이 숱한 걸

그러다가 생각이 아주 꼬리에 꼬리를 물고 뜬눈으로 밤을 샐 수도 있으니까 적당히 끊으셔야 됩니다. 예, 날 위해서님, 오늘도 기분 좋게 출석합니다. 내일이 쉬는 날이라 마음이 가볍네요 해주셨고요. 그러게요. 내일 투표만 하면 예, 이미 또 그러니까 투표만 하면 아주 푹 쉴 수 있는 날이고 이미 투표를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터이고요. 이게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제가 오늘 약간 진한 색깔의 옷을 입고 왔는데 PD님이 세준 씨 정치적인 색깔을 드러내는 거냐고 농담을 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그냥 무채색으로 어제처럼 입었어야 되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입은 옷이라는 거 분명히 밝히고요. 황금뚱님, 내일 출근 안 하니 오늘은 편안하게 들을 수 있겠어요 하셨는데 아유 예 여러모로 감사합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많이 얻습니다. 친절한 은자 씨씨께서 저 큰일 났어요. 내일 투표 사무원 근무라 5시까지 출근하려면 3시 반에 일어나야 하는데 잠이 안 와요. 지각하면 대형사고, 자장가 불러주세요 하셨는데, 오, 투표 사무원인데 지각하면 진짜 큰일 나죠. 오빠 얼른 형 주무세요. 얼른 잘 자라, 계속 자라.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제가 듣기로는 이렇게 그 공무원분들 투표 사무원으로 근무하시면 휴일인데 하루 근무하시고 수당 받고 휴가를 또 며칠 따로 받는다고 들었어요. 완전히 시쳇말로 개꿀. 그러니까 휴일날 뭐 그게 진짜 지자체마다 좀 다르겠지만 제가 들은 바로는 또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뭐 남는 장사인데 예, 보람 있는 일도 하시고 수당도 챙기고 또 나중에 휴가도 빵빵하게 챙기시고. 근데 그게 이제 그 지각하면 이제 말짱 묵대는 거죠. 예. 도로 묵댈 수가 있으니까 일찍 주무시기 바랍니다. 자,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메시지 샵 0302로 받을게요. 뭐라고 할 뻔했냐. 샵 0302. 덩덕쿵 앱은 무료입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화요일입니다. 1부에

악기하고 어울리는 노래를 좀 찾아야 했는데 어떤 노래를 할까 하다가 한 곡이 떠올랐어요. 예전에 한번 이 퀴즈를 했던 적이 있는 것도 같은데 버전이 다르니까 한번 다시 해보시죠. 자, 처음에 세 글자만 불러드릴게요.

정답을 얘기한 게 아니고 지금 노래 앞에 세 글자 부른 겁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네. 이쯤 되면 뭐 제목은 모를 수가 없는데 제목은 모르기가 힘든데 가수가 헷갈리네. 가수가 아주 예전 포크 가수 분이시죠. 저한테는 대선배님이시고 불후의 명곡이라는 프로그램 통해서 이렇게 직접 뵙기도 하고 이 노래 부르면서 우리 어린 친구들과 이 노래 이 우크렐레 이 악기 동원해서 같이 부르면서 또 인연을 쌓기도 했었는데 이쯤 되면 이렇게 또 뜨거운 여름이 되면 자꾸 생각나는 옛날 노래이지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모닥불 모닥불 자 보내실 곳은 샵 0302 우물전

블루리아, 옥슨 80의 노래까지 듣고 왔습니다. 홍서범 씨의 멋진 목소리와 기타 연주까지 감상할 수 있는 그런 곡이죠. 자, 이 노래가 오늘 정답곡 제목하고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오답 문자 먼저 봅니다. 7706님 정답 조개껍질 묶어. 비슷하죠?

랄 다 따라하셨죠 지금. 랄랄 하다가 깜짝 놀라셨죠. 이 노래하고 비슷하지만 아닙니다. 오이소박이님께서 박인희의 이스탄불. 이스탄불. 이스탄불.

3572님, 정답은 박인희님의 모닥불입니다. 모닥불에 고구마랑 밤 구워 먹고 싶네요. 아, 그럼 맛있죠. 6424님, 정답 박인희 모닥불. 고등학생 때 청소년 연맹 활동하면서 방학 때 야유회 가서 캠프파이어 할 때 다 같이 부르던 노래입니다. 맞아요. 캠프파이어. 예. 재밌었죠. 둘러가지고 막 아까 그 조개 껍질 묶어도 그렇고 모닥불도 그렇고 막 레퍼토리들이 있습니다. 자, 7922님 새싹 사연이네요. 오늘도 제주도에서 이지영 원장님 소개로 이은밤 들어왔어요. 아이고 우리 이지영 원장님 아주 진짜 맹활약 중이시네요. 박인희 모닥불 이 노래 들려주던 오빠와 결혼해서 제주도에서 살고 있어요. 와우. 와, 세준님 제 이상형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그 모닥불 들려주던 오빠하고 저하고 좀 공통점이 있으신가요? 예, 너무 반갑네요. 돈나물님, 예, 엄마가 매일 부르시니 제 아들까지 매일 이 노래를 부른답니다. 너무 귀여워요. 그렇다 하면 3대가 모닥불을 부르시는 거군요. 예, 너무 좋네요. 박인희 선배님이 진짜 좋아하시겠어요. 3903님도 모닥불 박인희 맞춰주셨습니다. 예전에 친구들과 함께 모닥불에 오징어 구워 먹던 기억이 나네요. 술에 취해 횡설수설했지만 행복했던 추억이에요. 첫사랑도 함께였지요. 그러게요. 더 맛있죠. 좀 취하고 나면.

먹던 기억이 나네요. 술에 취해 횡설수설했지만 행복했던 추억이에요. 첫사랑도 함께였지요. 그러게요. 더 맛있죠. 좀 취하고 나면. 5989님, 저 멀리 아스라에 지나가버린 어린 여고 시절 소환해 주시네요. 고맙고요. 땡큐랍니다 하셨습니다. 아이고, 여고 시절. 예, 되게 좋은 고등학교 나오셨나 보다. 예, 영어도 잘하시네요. 자, 선물 드릴 분들 일단은

블랙핑크의 불장난 듣고 왔습니다. 자, 6367님. 내일은 딸이랑 영화 보고 데이트하려고요. 딸이 임신한 모습을 보니 할머니보다 친정엄마 마음이 더 앞서네요. 순산만을 기도합니다. 해주셨어요. 아, 그렇죠. 예, 이게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뭐 예, 나중에 나오고 나면 예,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우리 손 주면 돼 뭐 이런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많이 계십니다만 예, 저도 그 우리 첫 아이 낳을 때 선배님들한테 그런 교육을 제가 좀 받고 들어갔던 기억이 있어요. 분말실에 들어가서 아이를 처음 대할 때 절대 아이한테 먼저 가지 말고 와이프한테 가서 와이프랑 얘기 나누고 그 다음에 아이를 보러 가라고. 물론 저

계절이 벌써 와버린 모양입니다. 어떻게 응원하는 팀이 성적이 어땠는지 모르겠네요. 신해철 씨의 노래입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 너.

다니고 막 그러던 시절이거든요. 정신이 번쩍 들게 했던 그런 음반, 그 노래 내 마음 깊은 곳에 너 듣고 왔습니다. 3473 신해철 씨의 내 마음 풀 수 없는데 그거 잘 풀어야 된다 하잖아요. 저희가 조금 도움이 된다니 너무 보람이 있네요. 호두열매님, 퇴근하고 와서 그냥 침대에 들어 눕고 싶은데 또 엄마로 2차 출근했어요. 이제야 육퇴하고 침대에 누워 쫀디 방송 들어요. 힘든 하루 수고했다고 토닥토닥 해주세요 하셨는데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짜 예, 쉴 자격 되시죠. 하나만 해도 진짜 어렵다 힘들다 난리인데 둘 다 다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저는 진짜 제일 위대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이 워킹맘들. 우리 호두열매님들 같은 분들 덕분에 가정도 평화롭게 잘 유지되고 사회도 잘 돌아가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정말 정말 그 누구보다도 쉴 자격이 있으신 분이니까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잠들 때까지 편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이고 1부 마칠 시간이 벌써 됐네요. 녹음은 해소되는 것 같아요 해주셨는데 아이고 다행입니다. 스트레스 쌓이는 건 어쩔 수 없는데 그거 잘 풀어야 된다 하잖아요. 저희가 조금 도움이 된다니.

0: 에도 축하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6월 25일 저녁 7시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1: 호출보 HLQA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2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김필 씨의 노래, 예. 원래 김창완 씨 노래죠. 예. 함께 해주신 노래, 예. 청춘 듣고 왔습니다. 노래가 나오니까 아, 예. 노래가 너무 좋다는 의견도 있고 울고 싶은 사람 뺨 때려주는 노래라는 얘기도 있고 몇 살까지가 청춘인가요?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딱 제가 청춘이라고 생각해요. 딱 제가 지금 딱 청춘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밑으로는 다 청소년입니다. 예. 아직 어리신 거예요. 자, 9903님. 저는 친정이 차 타고 30분 거리에 있는데 85세 아빠가 자꾸 아프셔서 친정 엄마가 대학병원에 같이 다녀주거든요. 제가 함께 병원을 같이 못 가드리는 게 참 죄송스러워요. 엄마는 괜찮다지만 가까이 사는데도 참... 요즘 대학병원 너무 어렵잖아요. 너무 죄송해요 라고 글 주셨습니다. 그러게요. 대학병원 어르신들한테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니고 가만 있어봐. 내가 딱 청춘이라고 했는데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오, 정신이 하나도 없던데요. 저 얼마 전에 그 사랑니 뽑으러 오랜만에 대학병원을 혼자 갔었는데 와 정말 정신없더라. 뭘 어디서 접수하고 어디 갔다가 또 어디 가서 뭐 내고 막 뭐 이러라는데 아 진짜 아픈 게 다 나을 지경이던데 아 나 안 아파 그러고 그냥 집에 가버리고 싶을 지경. 심지어 끝나고 이제 그 처방전을 받아서 약국에 가서 약을 받으라고 하는데 뭐 정문 앞쪽에 약국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서 그 차를 갖고서 약국 앞에 가면 그 앞에 주차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정문 앞에 가서 내가 약을 그냥 사서 다시 주차장으로 와야지 갔는데 너무 먼 거예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차길 건너고 한참 걸어가지고 막 배고파가 중간에 붕어빵 사 먹고 가만 있어봐. 사랑니 뽑으러 가서 어떻게 붕어빵을 사 먹었지? 나중에 먹어야 되겠다고 살 건가? 하여튼간 그걸 먹겠다고 그걸 샀어요 중간에.

리즈의 그댄 행복에 살 텐데 듣고 왔습니다.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 서인영 씨가 생각이 나요. 서인영 씨가 예전에 그 주얼리로 활동하던 시절이었는데 어떻게 하다

임창정 씨 노래죠. 양다혜 씨의 리메이크 버전으로 한번 들어봤습니다. 소주 한 잔. 자, 8459님의 친구가 소개팅 해준다며 사진을 받아갔는데 이틀째 연락이 없다고. 이거를 아이디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단호박으로. 남자는 마음에 들면 어떡하든 연락하죠. 끝났어요. 사진값 내라 그래요. 화가 나신 것 같아요. 해바라기님. 4882님. 기다리지 말기. 심리를 알 순 없지만 기다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아, 여러분들의 의견을 취합해봤는데요. 결과는 기다림 68%. 예, 그래요. 우리 이음 가족들의 선택은 기다림이었습니다. 뭔가 아직까지 이렇게 조짐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아예 포기하기엔 좀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이틀밖에 안 됐다. 결과는 기다림 68%. 예. 그래요. 우리 이음 가족들의 선택은 기다림이었습니다. 뭔가 아직까지 이렇게 조짐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아예 포기하기엔 좀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이틀밖에 안 됐다고 하니까. 자, 8459님 조금만 더 기다려보는 걸로. 베이시스의 노래입니다.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잉.

0: 나온 거 아니야? 분명히 너에게 어울릴 사람이 있을 거야. 인연은 따로 있다잖아. 새로운 사람 만나서 사랑하게 되면 옛사랑 따윈 추억 주자 힘이 있을 거야. 언제 그리냐는 듯이.
1: 베이시스의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들었습니다. 정재영 씨의 가수 시절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곡이었죠. 맨 끝에 여자분이 뭐라고 이렇게 막 뭐 좋은 사람은 있을 거야 라고 하는데 굉장히 뭔가 티 같은 느낌이다. 요즘으로 따지면 약간 해바라기님하고 비슷한 스타일인데, 해바라기님 우리 이은밤 단호박으로 등극하신 해바라기님께서 사연을 또 주셨는데, 남편한테 이틀째 연락 없대 그랬더니 끝났지 뭐 하고 생 안방으로 들어감.

괜찮은 커플이시네요. 자, 두 번째 고민 사연 소개합니다. 결정해드립니다. 두 번째 사연 7564님이신데요. 이분도 소개팅이네. 이분은 직접 소개팅을 하셨구나. 예. 소개팅을 했습니다. 소개팅 남이 괜찮은 분 같은데, 아, 그러니까 7564님이 여자분이세요. 소개팅 남이 괜찮은 분 같은데 입냄새가 나요.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들었습니다. 정재영 씨의 가수 시절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곡이었죠. 맨 끝에 여자분이 뭐라고 이렇게 막 뭐 좋은 사람은 있을 거야 라고 하는데 굉장히 뭔가 티 같은 느낌이다. 요즘으로 따지면 약간 해바라기님하고 비슷한 스타일인데 해바라기님 우리 이은밤 단호박으로 등극하신 해바라기님께서 사연을 또 주셨는데 남편한테 이틀째 연락 없대 그랬더니 끝났지 뭐 하고 생 안방으로 들어감. 단호박 커플이시네요. 자, 두 번째 고민 사연 소개합니다. 결정해드립니다. 두 번째 사연 7564님이신데요. 이분도 소개팅이네. 이분은 직접 소개팅을 하셨구나. 예. 소개팅을 했습니다. 소개팅 남이 괜찮은 분 같은데 그러니까 7564님이 여자분이세요. 소개팅 남이 괜찮은 분 같은데 입냄새가 나요. 아, 딱 세 번만 더 만나볼까요? 만나지 말까요? 야, 이거 쉽지 않다. 그래요.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내가 이미 사랑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의 입냄새 따위는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물론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근데 아, 처음 만났는데 이러면 고민 되겠네. 괜찮은 사람인데 아, 다 괜찮은데 아, 맨날 마스크 쓰고 만나서 9999님이셨나 모르겠네. 아무튼 소개팅 남이 괜찮은 분 같은데 냄새가 난다고. 딱 세 번만 만나볼까요? 만나지 말까요? 도전 포기. 여러분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너무 진하지 않은 향기를 담고 진한 갈색 탁자의 다소곳이 말을 건네기도 어색하게 너는 너무도 조용히 지키고 있구나. 말을 건네지 않았다면 몰랐을 것을. 노고지리의 노래입니다. 찻잔.

노고지리의 찻잔 듣고 왔습니다. 자, 아이고 괜찮은 사람 같은데 예. 아쉽게도 구취가 있어서 고민이 된다는 사연이었는데 여러분의 의견 봅니다. 9903님 도전! 입냄새 별거 아닌데 개선 가능.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아니되옵니다. 예, 참을 수 없어요. 밥 먹고 마늘 먹고 나는 입냄새는 사랑스럽지만 아침에 만났는데 그러면 으악 해주셨어요. 자, 여기에 대한 그 제 짧은 지식을 좀 전해드리자면 입냄새는 원래 평소에 안 나는 사람도 컨디션에 따라서 충분히 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입안 구강 청결 상태 때문에 나는 입냄새도 있지만 사실 대부분은 저 속에서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0: 뭐 사탕이라도 준비를 하거든요. 아예 그냥 양치질을 하고 나가는 경우도 있고, 왜냐하면 밖에서 퇴근길 기다리시는 팬분들하고 이렇게 대화 나누다가 아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뿐만이 아니고 공연을 보고 오신 분들한테서도 그런 게 날 수가 있어요. 처음엔 되게 놀랐었는데 이제 지금은 그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걸 저희 이제 받아들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 그게 예, 그날 그 한 번에 한번 보고서 그냥 포기해버리기 조금 아쉬운 것 같긴 해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만 여러분들의 의견은 야 이건 박빙이었네. 53%로 포기. 아 포기하시래요. 예, 뭐 어쨌든 내일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아무리 박빙이어도 winner takes it all. 예, 51%만 해도 이기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들의 의견은 포기입니다. 임냄새님 안타깝습니다. 다음에 좀 컨디션 관리 잘 해가지고 소개팅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6148님 혹시 쭌디 입냄새가 심한가요? 말씀이 길어요 하셨는데 아 말을 못 알아들어 이렇게 아 이 노래 가슴 아프네. 맨하탄스의 노래입니다. Kiss and Say Goodbye.
1: This has got to be the saddest day of my life. I called you here today for a bit of bad news. I won't be able to see you anymore because of my obligations and the ties that you have. We've been meeting here every day. And since this is our last day together, I want to hold you just one more time. When you turn and walk away, don't look back. I want to remember you just like this. Let's just kiss and say goodbye.

함께했습니다. 이 핸드펜이라는 악기는 금속으로 만들어졌는데 모양이 좀 특이해요. 약간 어떤 분은 뭐 UFO 같다고도 하는데 이렇게 솥뚜껑 뒤집어 놓은 것 같은 예. 이걸 손으로 두드려서 연주를 하는데 손으로 패는 거라서 핸드펜인가? 그건 아니겠죠. 아무튼 예, 맑고 깊으면서도 몽환적인 소리를 냅니다. 예, 그 소리가 가야금과도 묘하게 어울리고요. 운원님께서 약간 신비하기도 하고 불안정한 느낌도 들어요. 예, 피자 스미스님은 마치 재즈 같은 느낌이라고 감상평 남겨주셨습니다. 디오라는 밴드가 들려준 곡 원. 예, 오늘의 K클래식 한 장이었습니다. 김준수와 이한철이 함께 해준 노래가 이어집니다. 사철가.

조울님이 청해주신 김규민 씨의 옛 이야기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음악의 좋은 밤 지금까지 이세준이었습니다. 주무세요.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이혜인 수녀의 6월의 숲에는 이란 향그런 시 소개해드렸어요. 초록의 희망을 이고 숲으로 들어가면 뻐국새 새 모습은 아니 보이고 노래 먼저 들려오네. 아카시아 꽃 모습은 아니 보이고 향기 먼저 날아오네. 나의 사랑도 그렇게 모습은 아니 보이고 늘 먼저 와서 나를 기다리네. 눈부신 초록의 노래처럼 향기처럼 나도 새로이 태어나네. 6월의 숲에 서면 더 멀리 나를 보내기 위해 더 가까이 나를 부르는 당신. 이혜인 수녀가 노래한 6월의 숲이 향그러워서 오늘 산책길 문을 열면서 이 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요즘 그렇지 않아도 뻐국새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서 아, 6월이구나 싶었는데요. 소리로, 향기로, 그리고 초록의 노래처럼 향기처럼 새로이 태어나게 하는 계절 6월의 산책길입니다. 송지원의 국

12가사의 하나 백구사 들으셨는데요. 국가무용유산 가곡 보유자 김경배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백구사의 여러 노래

너흘너흘 춤을 춘다 이런 모습도 나옵니다. 7장에서는 황금 같은 꾀꼬리 버들 사이로 왕래하는 모습, 백설 같은 흰 나비와 꽃의 모습도 보이죠. 8장에서 나비가 두 날에 펼치고 날아드는 그런 경치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전성, 요성, 퇴성 등이 다양하게 나와서 목구성이 아주 좋은 노래 백구사 들으셨습니다. 이번에 보허자의 파생음악으로서 지난날 우리 문인들이 즐겨 연주하던 음악 보허사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 음악은 조선 후기 민간 풍류방의 현악기 중심으로 전승이 됐는데요. 오늘 보허사 4장 듣겠습니다. 이수진의 가야금 김준

보허사 사장 들으셨는데요. 이수진의 가야금, 김준영의 검은고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음악이 민간 풍류방 음악으로 큰 인기를 얻었다 하는 말씀 드렸는데요. 그 인기를 반영하듯 이 보허사에서 여러 변주곡이 파생돼 나왔습니다. 밑도들이, 잔도들이, 그리고 천년만세의 구성곡인 우조가락도들이와 양청도들이도 이 보허사의 중편득 군왕소, 여러 무리 중에 홀로 왕이 미소를 얻는다 이런 뜻인데요. 이 중에 중중편득 네 글자만 노래합니다. 무산양 반주음악 듣겠습니다. 이거희의 집박, 정재국의 피리, 박용호의 대금, 정수년의 해금, 이흥구의 장구, 일곱자 중에 넉자를 노래하는 걸 들을 수 있습니다. 중중편득 군왕소, 여러 무리 중에 홀로 왕이 미소를 얻는다 이런 뜻인데요. 이 중에 중중편득 네 글자만 노래합니다. 무산양 반주음악 듣겠습니다. 이거희의 집박, 정재국의 피리, 박용호의 대금, 정수년의 해금, 이흥구의 장구, 고명진의 좌고, 조일하의 창사입니다.

무산양 반주 음악 들으셨는 제도는 아주 중요한데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예술가가 경제적으로 독립된 위상을 지니고 활동하기 시작한 그 역사는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대개는 특정한 후원자 혹은 후원 제도 아래에서 예술이 발달했고요. 예술가 또한 그 후원 하에 빛을 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요. 오늘 그랑아리에서 나온

어떠한 여인네가 신봉사를 수상각자 알고 찾거나 신봉사 괴히 여겨. 그 참 이상한 일이다. 이곳에서는 나를 알림만 모는데 그 여인을 따라 안으로 들어가니 어떠한 부인이 좌를 주며 하는 말이 그 부인

부모 일주 기세하고 복수를 배웠기로 평생을 아자지라 25세의 길흠이 있는데 금년 25세일 뿐더러 한밤에 꿈을 꾸니 하늘에 에러리 떨어져 물에 잠겨 보이기로 심심해 인긴 줄 짐작하고 차차 사람을 도와 이제야

0: 처바르지 않으시면 평생 한이 없겠네다. 신봉사 속으로는 좋으나 어디 그럴 수가 있어. 내게는 불가니요. 그날 밤 어찌 되었든지 동방화척의 호주멍을 꿨겠다.
1: 그렇지.
0: 신봉사 새벽쯤 잠이 깨어 수심

토하동이 호토고 성명원심학교요 얼충년 정월달의 선우경으로 상처고 우미른 딸자식을 강보다 싸산고 이집 저집 불다니면서 동양처서로도 매겨 개우 길렀는데요 15세가 되었는데 효행이

아버지는 누가 날들 아버지요? 에이? 누가 날들 아버지요? 그걸 들어간 드냐? 네.

뜨셨소. 아들하고 살아오다니 웬 말이냐. 내 딸이면 어디 보자. 어디 내 딸 좀 보자. 어디. 아이고 내가 눈 있어야 내 딸을 보지. 아이고 답답하여라. 두 눈을 금적금적 하다니 마라. 눈을 번쩍 떴구나. 이것이 뭐도 부채니 뭐 도술이겠다. 신봉산 눈뜬 김에 수천 명 봉사들도 그 훈짐에

판소리 이론가 신재효까지 짤막짤막하게 소개된 내용 만나보셨습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으로 영남농악 준비했습니다. 김용배, 남기문, 박은하, 방승환, 최병삼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역사적으로 예술 후원 제도가 있었나 있다면 각 예술 분야에서 어떤 양상을 드러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분야의 전공자들이 공저로 낸 책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서장과 제4장 조선시대 음악 후원자들에 대해 썼는데요. 오늘은 서장에 소개된 조선 후기 음악 후원의 면면을 알려주는 내용을 발췌해서 읽어보았습니다. 18세기의 재력가 심용, 정조대의 장학원 제조를 역임한 김용겸, 그리고 시서화 악에 두루 능한 서상수, 순조의 아들 효명세자, 그리고 대원군과 판소리 이론가 신재효까지 짤막짤막하게 소개된 내용 만나보셨습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으로 영남농악 준비했습니다. 김용배, 남기문, 박은하

세련되고 조화로운 농악가락을 연주하는 음악이었죠. 영남농악 들으셨는데요. 지난날 국립국악원 사물놀이팀이었습니다. 김용배, 남기문, 박은하, 방승환, 최병삼의 연주로 함께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들으실 음악으로 사물놀이와 함께하는 태평소 능계가락 듣겠습니다. 김성엽의 태평소, 광개토 사물놀이의 타악 연주가 함께합니다.

관리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몸속에 수분이 부족하지 않도록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평소 물을 자주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 달리기나 등산 같은 야외 운동을 갑자기 하면 체온이 빠르게 올라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어지럼증이나 두통 등의 이상 증상이 있을 땐 즉시 휴식해 주세요. 특히 차 안은 짧은 시간에도 온도가 빠르게 올라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나 반려동물을 혼자 두지 않도록 방심하지 말고 세심히 살펴주세요.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0: 토끼가 잡혀 들어와가지고
1: 쉬워.
0: 사면을 살펴보니 강한지 장관의 선택 지신이 좌우로 옹의를 하였거나
1: 쉬워.
0: 눈만 깜짝깜짝하고 있을 적에 농왕이 분부하실 때 토끼네 특거라 내 우연 특병하야 명의다려 문의한즉 네 간이 으뜸약이라 하기로 내 어진 신하를 보내어 너를 잡아온 것이니 너 죽노라 하늘 마라. 토끼 듣고 기가 막혀 그놈 죽을 때 잘 찾아왔네. 한 끼를 얼른 생각하고 배를 썩 내밀며

내야 미는 것이 필연코 곡절이 있으리라. 야 봐라 토끼야, 네가 비록 죽을 목숨이다마는 할 말이 있거든 한번 해봐라. 아니요, 말을 하여도 고지를 아니 들을 것이니 여러 말 말고 내뱉다 보시오. 어, 그러지 말고 말을 하고 죽으란 말이다. 말을 하는 일거리다. 말을 하는 일거리다. 성예금 헌디 실갈상도래 속에 박자창

죽었으나 일곱 궁구가 그가 없었으니 소태도 배를 갈라 많이 들었으면 좋으련만 아니 가

뽀뽀 응시라 간이 꺾어서야 그치 눈을 들어 만물을 보느냐. 예, 소태가 가르이다. 예, 소태가 가르이다. 소태가 진정 버리고 정대로 삼겹살 뜨거니 보름이면 칼을 내고 금요미면 칼을 들이내다. 세상 경객들이 소태곳 아들을 하면 칼을 달라고 부채 뒤로 칼을 내려 받쳐입에 담고 꼭 싸서 진로로 칭칭동여 영주석산 개수나무고 늘어 상상 가지에 그들이에다가 타라베 두고 도하이 주수 어깨 병원에 탁조가로 내려 초보를 만나서 소금 흥미가 좋다 이로 영차가로 왔나이다. 동왕이 대노하야 예로 이 말이 간사한 말이로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일신이 내장은 다를 바가 없는 니

말이냐? 토끼가 담부리기 여자 오래 대왕은 지기지요 미지기로 소이다 복해신은 어찌가야 선신진수가 되었으며 백허식 어쩐지로 진신우수가 되었으며 대왕은 어찌하여 꼬리가 저리 치더라 나오고 소태는 어쩐지로 꼬리가 저리 못떡 가오고 대왕의 몸뚱에라 비늘이 번쩍번쩍 하오고 소태의 몸뚱이나 털이 요리 송사르 송사르가 막기로 보시오 빨그런 군기가 서이 늘었지요 어디 보자 자 보시오 빨그런 군기가 서히 늘어 있은지 저 군기가 모두가

들이다. 한 군기로는 대변을 보고 또 한 군기로는 소변을 보고 남은 군기로는 간을 내고 들이고 힘으로 출입하나이다. 그지하면 간을 어디로 넣고 어디로 내느냐. 입으로 넣고 뒷군기로 내오기는 만물지상의 동방삼 발목남방 제랑.

0: 뭐?
1: 전직은 양옷에 광채 아침 안개 저녁 이슬을 갚아야 입으로 넣고 비공기로 내오게 만물지 상의 병약이라고 어떤 약이 되는지도 미련 흐드라 주주부야 세상에서 날 보고 이런 말을 하였으면 간호를 들여다가 대왕병을 쭉 차고 구워놔두고 충신지기 닿다 나서 양주야 가비 초를 거설 미련허라 처주부야 반세계 지타간 이게 쓸 데가 없구나. 어떻게 말을 잘해놨던지 용왕이 뒤로 벌렁 넘어졌던가 보다. 하마터면 아까운 인재를 놓칠 뻔하였구나. 좌우 재신들을 돌아보며 토끼를 어찌하면 좋을꼬. 재신들이 여짜오되 토끼 뱃속에 들어있는 간주문은 소인들도 알 수가 없나이다. 아 그러면 토끼를 빨리 해박하여라. 그리고 단상울에 올리고 토생을 위하여 대연을 배설할 것이니 각별히 준비토록 하여라.

그때요 토끼를 위하여 술상을 들이난디 기름포로 안주 놓고 앵무짠 유리병에 천일주 한 잔을 졸졸 부어 용왕이 토끼에게 술을 권해놓은 것이 토끼 잡것이 뭣도 모르고 세상 술하고 같은 줄 알고 그저 맛보느라고 한 잔, 먹어보느라고 20여잔 잔뜩 퍼먹어 놓은 것이 술이 깜빡치하여 용왕을 부른다는 것이 여보게 용개미 용왕도 술이 취하여 왜 그러는가 태개미 내가 천일의 동의보감을 많이 보았으되 토끼 간이 약된단 말

소리는 고개 그게 고래 땅파사보 사는 사들어 남겨 얼째 반장한 풍악소리 수궁이 진동하야 천지 세계로다 토끼도 신명되어 아빠를 메사짜 번으로 딱 들어매고 보니 한번 놀았니

하루 천지 세계로다. 토끼도 신명대요. 아빠를 메사짜폰으로 딱 들어매고 보니 한번 놀았니. 암내 받으란 초록장 누르고 흰내 받으란 주룩장 누리자 한 가지는 찢어지고 한 가지는 늘어져 하고 외쳐놓니 토끼 깜짝 놀래 벌썩 주저앉더니만은 옛기 실업이 아들놈아 이 산중에서 맹감만 따먹는 뱃속이라 수궁 진미를 먹고 보니 아 똥땡이가 통당통당 하는 소리를 듣고 간들었다니 옛기 이놈 토끼가 말을 그래 했기는 했다마는 속으로는 떨리겠다. 내라 살아. 내가 용왕님을 속인 김에 내빼는 것이 상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용왕전에 하는 말이 소태가 이리 놀기는 좋사오나 대왕의 병세가 반만 이중하오니 하루 속히 세상을 나가 간을 속히 가져다가 대왕전에 바치겠나이다. 그 기특하고 고마운 말씀이요. 별주부를 다시 불러 여봐라 태공을 모시고 세상에 나가거든 칸을 주시거든 빨리 가지고 들어오너라. 명을 내라노니 별주부가 울며 여짜오대 별주부가 울며 여짜오대 토끼란 놈 본시에 간사하오 뱃속에 달린 간 아니네고 보며 목금수라도 비소할 때요 맹할근 칠족 즐거운거든 제갈량을 체조하지거든 한번 놓아보낸 토끼를 어찌다시 구하리까 당장에 배를 따보아 아니 들었으면 좋거니와 만일에 간직

수중만 조백관 한날 한시에 모두 다 몰살시키리다. 하나였다 배갈라라 하나였다 배갈라라 하나였다 배갈라라 하나였다 배갈라라 똥밥그릇 든 것이 없다 대대를 갈라내 보아라 어떻게 퍼부서 났던지 용왕이 대격 질세가요. 내 이놈들 또다시 토공을 해야 하는 자

간 쓰고 문알 토공이 하이지차요. 톱깨도 꼬 대답하되 회초 청산하니 관부들과 제관지요. 봉황이다 손문 지식이 크고 눈에 평생이다 그건 자를 하지 크고 또한 곳을 바라보니 오장바열 속에 톱대치는 처사공건 아니려나

지내야 역역강을 당도하야 어제 아침 범중주로 다 동상산 탈도와

가빈네 대경선자 간전후 공주할지단단이라 자대 등에다 쳐다

주저내더라 간다. 이놈이 깡총깡총 뛰어 돌아가다가 다시 휙 돌아오더니만은 내 이놈 별주부야. 네 소탕머리를 생각하면은 저기 저 내민 돌파구에다가 네 폭판을 딱 올려놓고 내 이 뒷발로 확 밟아서 옹기찜 부서지는 소리를 내어 보낼 일이로되 네 충성을 생각하여 살려서 보내거니와 앞으로는 그런 보초대가리 없는 짓을 하지 말렸다. 그리고 내가 너희 용궁에 들어가서 보니 네 충성이 참 지극하던구나. 내 충성을 생각하여 약을 몇 가지 일러줄 것이니 꼭 그대로 한번 해봐라. 너희 수궁에 이쁜 암자라 참 많더구나. 하루에 1,500마리만 잡아먹이고 복쟁이 가루를 1,000석을 장만하여 오자대로 환약을 지어갖고 석 달 열흘만 퍼먹어봐라. 그러면 죽든지 살든지 양당하는 결판이 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돌아간다. 별주부 기가 막혀. 아이고 우리 용왕이 천치네 그리여. 천오멸 잡아서 배를 착 갈라봤더라면 벌그렁 간이 벌렁벌렁 들었을 것인디. 천오무 기변에 녹아 떨어져서 보내드니만은 아이고 내가 이 말을 어쩔 거나. 하릴 없이 토끼 똥 싸놓은 것을 몇 개 주워 들고 수궁으로 들어가고 토끼는 지가 살아왔대서 좋아라고 요리 뛰고 저리 뛰고 아빠를 키를 타타타타타 털고 생방정을 떨고 논이다가 무엇이 토끼 뒷발목에 딱 걸려서 가만히 돌아다 보니까 아 산짐승 잡으려고 그물 쳐놓은 데 가서 뒷발목이 딱 걸렸구나. 아이고 내가 여기서 또 죽네. 내가 차라리 수궁에서 죽었더라면 청조 한식 단오명절에 제사라도 착실히 받아 먹고 하다못해 묵은 목비라도 세워줄 것인디 내가 여기서 더럽게 죽네. 이놈이 뒷발목이 매달려서 대롱대롱하고 엎졌을 적에 뜻밖에서 어디서 18대들이 슈 하고 날라오니 토끼 좋아라고 아이고 신앙총 사촌님네 어디 갔다 인자 오시오. 뭐냐 너 죽은 줄 알고 시실로 왔더니 안 죽고 살았냐. 아이고 나가 살아날 깨가 있으니 시 좀 실어주시오. 네가 살아나기를 살아난다마는 너 사람은 손 내력 무서운 거 모르는구나. 아 그 사람 손 내력이 어떤 것이오. 그래 내가 사람 손 내력을 잃을 것이니 들어봐라. 사람은 내력을 들어라. 사람은 손 내력을 들어봐라. 사람은 손이라 그는 것은 엎어놓으면 하나리고 대세놓으면 땅인데 저리저리 금이 있기를 지월을 다지는 게니 엄지 장가락이 두마대기는 천지 인삼제여 진가락이 장가락과 보더기는 정월지오삼 장가락이 그중에 길이는 4월 5월

갔을 것인데 일이 그렇게 되려고 토끼 똥구녕이라 대고 냄새를 맡아 본 것이. 아이 꽤 많은 토끼란 놈이 3년 먹은 도토리 방구를 시르르르르르르 끼어 놓게. 아이 그 이놈 몸에서 구렁이 썩는 냄새가 난다. 잡아 던져 놓으니 토끼 죽을 때 맘 먹어 저 잔디밭에 깜짝 뛰어나왔더니 얘네 이놈들 내가 썩어야 너희들 눈구녕이 썩었다. 너희 그렇게 멍청이 서 있지 말고 내가 수군 가서도 살아왔는데 너희 놈 소리 내가 죽을 상심냐. 원통이 생각 말고 내가 수궁에서 살아왔는 구변을 한번 들어봐라. 아이고. 토끼가 한번 샘 방정을 떨면서 한번 놀았디. 예?

0: 아이고.
1: 아, 흘라치면은 그제 꾸영 나오고 떨지라요. 당장의 목숨을 끊어리라. 그저 꾸영 나오고 이런 보물을 무주공산에다 던져두고 박조가로 내려왔다가 장군님을 만나 죽게 되었어요. 그 아니 원통어요. 독수리가 듣더니만은 딱 반하지. 아야 토끼야, 그거 나 돌아. 아 그거 들이기는 어렵지 않지만은 그것만 뺏어놓고 나까지 맞아 잡아 잡술라고 그러지요. 아이 미련한 놈아, 아 그것만 뺏어놓으면 평생에 날개 죽지 안 아프게 날아다녀도 먹고 살 것이 있는디 미쳤다고 너를 잡아먹을 것이냐? 그 날 돌아. 아 그러면은 나를 좀 데리고 가시오. 그거 어디 있느냐? 저기 석산 바위 밑에 있어. 세댁이 나오너라. 흘라치면은 7,500마리가 그저 꾸역 나오고 이런 보물을 무주공산에다 던져두고 박조가로 내려왔다가 장군님을 만나 죽게 되었어요. 그 아니 원통어요. 독수리가 듣더니만은 딱 반하지. 아야 토끼야, 그거 나 돌아. 아 그거 들이기는 어렵지 않지만 그것만 뺏어놓고 나까지 맞아 잡아 잡술라고 그러지요. 아이 미련한 놈아, 아 그것만 뺏어놓으면 평생에 날개 죽지 안 아프게 날아다녀도 먹고 살 것이 있는디 미쳤다고 너를 잡아먹을 것이냐? 그 날 돌아. 아 그러면은 아, 석사 바위 밑에 들어가더니만은 아이고 여보시오 장군님 손이 곧 달락말락해요. 조금만 놔주시오. 조금만 놔주시오. 오냐? 아 지금 손이 그냥 곧 달락달락해요. 조금만 놔주시오. 오냐? 조금만 놔주시오. 조금만 조금만 놔주시오. 탁 차고 안으로 쇽 들어가 버렸어요. 시가 한가 한치라고 시조 반이나 빼고 노래를 부르는디 청산을

0: 독수리 기가 막혀. 야 이놈 토끼야, 나 시장하다. 응. 어서 나오느라. 네. 내 이놈 독수라.
1: 누구?
0: 내가 너한테 잡혀서 할 일 없이 꼭 죽을 것을 너를 꼬아서 여기까지 살아왔으니 그것이 의사 줌치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이냐.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적셔줄 음악 물결, 흐르는 음악처럼. 이 시간 듣고 싶은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1: 이 시간 듣고 싶은 음악들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정성껏 보내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국악방송입니다. 국악방송은 서울 경기 일원 FM 99.1MHz, 부산 일원 FM 98.5MHz, 대구 일원 FM 107.5MHz, 대전 세종 일원 FM 90.5MHz, 광주 일원 FM 99.3MHz, 전주 일원 FM 95.3MHz, 경주 포항 일원 FM 107.9MHz, 청주 일원 FM 107.5MHz, 강릉 동해 일원 FM 103.3MHz, 제주 일원 FM 91.3MHz, 서귀포 일원 FM 106.9MHz, 목포 진도 일원 FM 94.7MHz, 남원 일원 FM 95.9MHz, 충주 음성 일원 FM 101.7MHz.

초등학교 4학년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를 가만히 들여다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 교과서를요 들여다보니까 참 마음이 맑아지기도 하고 한편으론 고개가 숙여지기도 하더라고요. 거기엔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지켜야만 할 그 삶의 기본과 상식들이 아주 명쾌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교과서에서 나온 선거의 의미를 보면 이렇습니다. 선거란 자신들을 대표할 사람을 뽑는 일. 특히 그 교과서에서는요, 대표를 뽑을 때 성실하고 책임감이 있는 사람인지, 주민들을 잘 이끌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실천 가능한 약속을 하는지 이걸 잘 살펴봐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이런 기준을 놓고 우리 어른들이 치르는 선거를 보면 마음이 조금 무겁습니다. 실천 가능한 약속을 살피기보다는 서로를 깎아내리는 그 네거티브와 다툼 이런 것 때문에 눈

과 귀가 피로해질 때가 많잖아요. 아무튼 아이들 교과서에 담긴 그 담백하고 올바른 순리대로 어른들의 정치도 맑고 투명하면 얼마나 좋을까 소망해 봅니다. 오늘은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날이죠.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가 우리의 내일을 바꿀 단단한 주춧돌이 되리라 믿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솔바람 물소리 김성필입니다. 오늘 첫 곡은요, 경기 민요 태평가입니다. 노래의 이희문, 연주의 최경만 외 여러분입니다.

솔바람 물소리 오늘의 첫 곡 경기민요 태평가였습니다. 노래의 이희문, 연주의 최경만 외 여러분이었습니다. 오늘은 6월 3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잠시 후 오전 6시부터 투표가 시작되죠. 아침에 일찍 투표소로 향하실 분들을 위해 정보를 간략히 짚어드릴까 합니다. 오늘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저녁 6시까지고 본인의 지정된 투표소로 가셔야 합니다. 혹시 지난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치러진 사전투표에 참여하지 못하셨다면 오늘 잊지 말고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투표장 가실 때 꼭 챙기셔야 할 것들이 있죠.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같은 사진과 생년월일이 표기된 실물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하고요. 모바일 신분증도 인정되지만 화면을 캡처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앱을 직접 실행해 보여줘야 한다는 점 참고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당

0: 투표장 가실 때 꼭 챙기셔야 할 것들이 있죠.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같은 사진과 생년월일이 표기된 실물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하고요. 모바일 신분증도 인정되지만 화면을 캡처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앱을 직접 실행해 보여줘야 한다는 점 참고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당선되는 지역의 대표들은 다가오는 7월 1일부터 향후 4년 동안 지역의 발전을 위해 일하게 됩니다. 자, 수요일의 솔바람 물소리 1부는 우리 음악을 깊이 있게 만나보는 도들볕 우리 음악과
1: 어머 연불자는 삼매현전 간경자는 해안득도 병거자는
0: 풍경소리에서 전해드리고요. 수요일의 정겨운 시간 과거와 현재 문물을 비교하며 따스한 추억을 되짚어보는 개울가의 세탁기 운물가의 정숙이 함께합니다. 자, 이번에는 화청 발원가 듣습니다.

동안 내 청춘들은 나를 보고 망령이라 하는 소리 애달고도 절통하다.

들려드린 곡은 화청 발원가였습니다. 노래의 유지숙, 진과 북의 최경만이었습니다.

하루의 시작, 아침 해가 떠오릅니다. 삶은 늘 매일 매 순간 새롭습니다.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오늘이라 생각돼도 도들볕과 마주하며 시작하는 하루는 더욱 새롭습니다. 멋스럽고 아름다운 우리 전통 음악을 감상해 보

4군의 손길 준비했습니다. 박병임 할아버지는 일제강점기 말 남도 전역을 돌며 판소리를 전수했던 명창 이병기 선생의 제자입니다. 소리를 배울 땐 입을 가만 안 놔둬 똥 누면서도 연습을 했단께 라고 말씀하실 만큼 스승으로부터 배운 소리를 평생 삶의 뿌리이자 활력소로 삼아 오셨습니다. 오늘 들으실 대목 심청가 가운데 가군의 손길은 곽씨 부인이 사망하기 직전 신봉사에게 유언하는 순간을 담았는데요. 이 구간은 곽씨 부인의 죽음과 신봉사의 탄식으로 이어진

0: 있고
1: 다
0: 아이고 여보 영감 불쌍한 영감 가련한 영감
1: 다 얼씨구
0: 우리 둘이 서로

0: 오늘 살까 하고 아버지인 가군께서
1: 하을시구
0: 내가 거인만 선별 놈짓기 쉽게 하기로 남촌 북촌 품을 타라 극진 공대를 하자던
1: 헐시구
0: 천명이 그뿐이었던가
1: 헐시구
0: 인연지 건천단지 알지도 없이 죽게 되니
1: 다
0: 눈으로지

0: 놀 고생이라 다시 만나
1: 다
0: 이별 없이 사사이다 할 말 온 장차

0: 이급부서 보다겠소.
1: 아우씨구.
0: 잡았던 손길을 살려.

0: 한숨 쉬고 돌아누워
1: 다
0: 우리나라를 끌어 안고 서도 참면 나도 태요 문치리면 잔재도 무슨 콩 귀신도 야속하다 네가 뭔지 생기 그날
1: 제얼 씨구 할
0: 내가 굳이 더 살구나 나
1: 죽어
0: 한숨 쉬어 부는 바람
1: 얼씨구
0: 싸비 풍 태여 있고
1: 얼씨구
0: 눈물지어 원한 피는 솟솟에 우가 흔할 일자
1: 아주 다 얼씨구
0: 살아온다지다고 구름은 좌우 한대 손풀에 우난신 창막히 머무르고 옥차 아이나 외기로 이기로 황릉유를 슬피군들 구부구부 흐른 물은 오열이 흘러가니
1: 다음을 쉬고
0: 하물며 사람이자 이러지 슬프게 눈이 앞에 깨질 두시

곳곳에서도 단숨에 구성진 가락이 터져 나오는 곳. 네. 그곳에서 들려주신 우리 박병임 할아버지의 소리였습니다. 자, 도들볕 우리 음악 내일도 계속됩니다. 이번에는요, 신방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연주의 조한춘입니다.

나빠지거나 낮에 더 졸리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덧붙여 연구 건강의학 정보를 알아봅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 건강 더하기. 이 연구만으로 커피가 수면에 영향이 없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카페인에 예민한 분도 있고 또 나이대에 따라 그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요, 커피가 내 몸에 어떻게 맞는지를 세심하게 살펴보는 일일 겁니다. 커피를 마신 날 잠드는 시간이 늦어지지는 않는지, 또 밤에 자주 깨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도 아침에 한 잔, 아니면 뭐 친구들 만나서 점

전해드린 곡은 성금년 가락 군악이었습니다. 가야금의 지성자 김보경, 장구의 윤재영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음악은 일부 마무리 곡입니다. 영신 순환지악인데요. 연주에 국립국악원 정악단이고요. 16분의 긴 호흡입니다.

지 않도록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평소 물을 자주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 달리기나 등산 같은 야외 운동을 갑자기 하면 체온이 빠르게 올라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어지럼증이나 두통 등의 이상 증상이 있을 땐 즉시 휴식해 주세요. 특히 차 안은 짧은 시간에도 온도가 빠르게 올라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나 반려동물을 혼자 두지 않도록 방심하지 말고 세심히 살펴주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또 파주 장릉과 같은 조선 왕릉은 지난 5월 27일부터 매주 수요일 무료 관람이 가능해졌습니다. 조선 왕릉은 역사와 자연이 함께 남아있는 소중한 국가 유산인데요. 울창한 숲길을 따라 걷다 보면 조선의 시간도 만나고 도심 가까운 곳에서 잠시 숨을 고르는 느낌도 받을 수 있습니다. 궁궐 무료 개방도 차례로 확대됩니다. 덕수궁은 오는 8월부터, 창덕궁과 창경궁 종묘는 10월부터 매주 수요일 무료로 개방됩니다. 다만 경복궁은 관람객 혼잡과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해서 적용 시기를 추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멀리 떠나지 않아도 우리 곁에는 오래된 시간이 남아있는데요. 궁궐 처마 아래서 왕릉의 고요한 숲길 위에서 잠시 마음을 쉬어가는 수요일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왕후를 위한 행진곡 듣겠습니다. 연주의 숙명 가야금 연주단입니다.

0: 왕후를 위한 행진곡이었습니다. 연주의 숙명가야금 연주단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음악은 에스닉 팝 그룹 락의 난감한 해입니다. 난감한 해는 판소리 수군가의 한 대목을 바탕으로 만든 곡입니다. 용왕의 병을 고치기 위해 토끼의 간을 구하러 간 별주부, 그리고 난처한 상황에 놓인 토끼의 이야기를 익살스럽게 풀어내는데요. 국악의 해악과 대중적인 리듬이 어우러진 곡, 에스닉 팝그룹 락의 난감한 해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1: 남의 용왕 우연 득병하여 아무리 약을 써도 백약이 무효라. 이때 용왕...

이런 일이 하여 별주부 세상에 나왔으니 정신없이 도끼를 찾아다닐 적에 어느 날 저 멀리 구는 거 우뚝 휘는 똥끈 입은 방끈 아 저놈이 바로 도끼였다. 이에 별주부 하는 말이

발자취를 따라가 봅니다. 개울가의 세탁기, 우물가의 정수기. 지금 혹시 거실이나 안방에 해묵은 가구처럼 애물단지처럼 자리를 지키고 있는 커다란 물건이 하나 있나요? 오늘은 그 옛날 집안의 가장 우아한 자랑거리이자 부와 교양의 상징이었던 피아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요즘은 세상이 바뀌어서 아이들이 피아노를 치려면 집이 아니라 방음시설이 된 학원에 가거나 이어폰을 귀에 꽂고 전자피아노 건반을 누르는 것이 당연한 풍경이 되었습니다. 아파트가 대세가 된 요즘 세상에서는 그 아름답던 피아노 소리가 이웃 간의 얼굴을 붉히게 만드는 층간소음, 즉 시끄러운 물건으로 전락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귀한 피아노 소리가 어쩌다 이렇게 눈치 보는 신세가 됐을까요? 사실 지금도 클래식 음악이라고 하면 돈이 많이 드는 취미 이런 인식이 있지만 1960-70년대에는요 역시 집에 피아노 한 대 떡 놓아두면요 동네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던 진짜 부잣집 아니었습니까? 피아노는 가방끈이 길고 교양 있는 집안이라는 걸 말없이 보여주는 최고의 가구였던 거죠. 그래서 그 시절 형편이 넉넉지 못해 건반 한번 마음껏 눌러보지 못하고 담장 너머로 흘러나오는 이웃집 피아노 소리를 들으며 마음속으로만 건반을 뚱땅거렸던, 네, 그래서 피아노에 한이 맺혔던 분들 참 많으실 겁니다. 그 애틋하고 묵직한 피아노가 우리 땅에 처음 들어온 지가요 벌써 120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자, 음악 한 곡 듣고 와서 조선 땅에 처음으로 발을 디뎠던 그 신비한 귀신통 이야기 풀어드리겠습니다. 음악 듣고 오시죠. 사랑가 준비했습니다. 피아노와 노래의 고영렬입니다.

야, 아니 그것도 나는 실수자.

한 시절 그 무겁고 육중한 서양 물건을 대구 시내까지 어떻게 옮겼을까요? 기록을 보면요. 눈물겹고도 웃음이 납니다. 선교사가 인부 20여 명을 모아서 길이 4미터가 넘는 상여용 막대 두 개를 피아노 양옆에 묶었답니다. 그리고는 마치 상여를 매듯이 어깨에 짊어지고 논길과 보리밭길을 지나고 개울을 건너 무려 사흘 동안 땀을 뻘뻘 흘리며 운반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겨우겨우 사택에 도착했는데요. 그런데 문이 너무 낮아서 방에 들어가질 않았던 거죠. 결국 문틀을 다 뜯어내고서야 겨우 집안에 모실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조선 사람들이 보기에 이 커다란 나무통 안에서 댕그랑댕그랑 신기한 소리가 나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속에서 귀신이 울부짖는 통, 그래서 피아노를요 귀신통이라 불렀답니다. 그렇게 고생고생하며 들여온 귀신통으로 선교사 아내는 피아노를 치며 노래를 불렀고요. 아이들은 구름떼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이 투박한 귀신통이 바로 한국 서양 음악의 첫 시작이었던 셈입니다. 서양에서는 19세기 중산층 가정에서 우리 집은 딸에게 노동을 시키지 않아도 될 만큼 여유가 있고 교양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빚을 내서라도 피아노를 들여놓았다고 합니다. 그 문화가 고스란히 한국으로도 이어져서 우리 세대에게도 피아노라는 것은 교양 있고 화목한 가정을 증명하는 하나의 상징 같은 물건이 되었던 겁니다. 오늘 아침 먼지 쌓인 피아노 덮개를 열고 건반 하나를 톡 가볍게 눌러보며 그 시절의 추억을 기분 좋게 회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개울가의 세탁기, 우물가의 정수기, 다음 시간에도 추억여행은 계속됩니다. 이번에는 피아노 산조 들려드립니다. 연주의 박경훈입니다.

이었습니다. 오늘은 지방선거일입니다. 투표는 저녁 6시까지 이어집니다. 자, 6월의 주문 외치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참 애썼다. 이만하면 잘 살아왔다. 이제는 나도 조금 편해져도 된다. 지금까지 연출의 임희연, 구성의 유금령, 저는 김성필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이하는 6월 5일 국악의 날, 국악방송이 마련한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오후 4시에는 이생강, 김광복 등 당대 최고 명인들의 연주와 수다가 이어집니다. 명인이 온다, 두 번째 이야기. 저녁 7시 30분에는 국악진흥법 2년을 돌아보고 지역 문화와의 상생을 모색하는 특별 저담이 방송됩니다. 특히 14일까지 이어지는 국악주간에는 특집기획, AI로 다시 피어난 목소리를 통해 고 이은주 명창의 숨결을 다시 느껴볼 수 있습니다. 국악, 일상의 울림이 되다. 국악방송의 제2회 국악의 날

이한철의 청호해드린 햇살 6월 3일 첫 곡은 가야금과 하프 연주곡이었습니다. 주보라의 가야금 연주, 기화의 하프 연주로 당신의 정원 들었는데요. 이 두 분이 함께하는 팀 이름은 1247입니다. 시실과 날실이 멋진 직물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하프와 가야금이 이렇게 비슷하면서도 전혀 다른 악기라는 것을 이 음악 통해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투표하는 날입니다. 지방선거 하실 거죠? 하셨죠? 어떤 사람에게 정치를 맡길 것인가? 이거 가볍게 여길 일도 아니고 포기할 일도 당연히 아닙니다. 진짜 투표할 사람 없어 라고 생각되신다면요. 이 투표라는 것이 최선을 뽑는 거일 수도 있지만 차악을 선택하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최소한 저 사람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에 내 소중한 한 표를 걸어봐도 좋겠습니다. 투표하시고 또 남은 시간은 편하게 쉬시면 되겠네요. 자, 청호해드린 햇살 오늘도 가장 쾌적하고 편안한 자리 비워놨으니까요. 2시간 편히 쉬다 가시고요. 참여도 해주시면 참 좋죠. 문자는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 이용하시면 되고요. 국악방송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 덩덕궁인데요. 이거 다운받으시고 활용하시면 방송 청취와 무료 사연 쓰기 둘 다 가능합니다. 카카오톡으로도 사연 보내실 수 있으니까

구강놀이의 어쩔시구에 이어서 뉴 더하기 장단 모리 이렇게 해서 누모리라는 팀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항상 힘이 넘치는 연주와 노래를 들려주고 있는 누모리의 구나구나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수요일 정호의 드린 햇살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이한철의 창호에 들인 햇살.
1: 이한철의 창호에 들인 햇살에서 드리는 선물 알려드려요. 슬림한 데일리 습관 NK365에서

이번 주 드리는 전시회 선물도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고야의 일생을 단독 조망하는 전시인데요. 세계적인 거장 고야가 던지는 시대를 초월한 메시지, 스페인의 거장 고야, 이성이 잠들 때 괴물이 깨어난다. 전시회 티켓 드립니다. 6월 26일부터 7월 31일까지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열리고요. 금요일까지 5상 초대하겠습니다. 전시회 가고 싶으신 분들은 말머리에 고야전 이렇게 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으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0: 풀면 풀수록 똑똑해지는 창호의 퀴즈 퀴즈. 창호야 안녕.
1: 안녕하세요. 퀴즈돌 창호예요.
0: 어서 와라 창호야. 자, 오늘 퀴즈는 뭐야?
1: 오늘은 지가 좋아하는 춘향가 속 어사출두 대목을 갖고 왔어요.
0: 오호.
1: 노래 먼저 들어보세요. 피디님, 음악 주세요.

0: 대통령이 변사또 잔치상 앞에서 시를 읊는 장면이에요. 가사에 보면 촌농학식 밀농학이요.
1: 떨어지는 촌농에 비유한 백성의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다시 드립니다. 1번 콧물, 2번 군침, 3번 피땀,
0: 콧물, 2번 군침, 3번 피땀, 4번 눈물, 거미줄. 변사또 같은 나쁜 관리가 백성들을 괴롭히면 사람들이 슬퍼서 흘리는 거 있잖아요. 모르시겠음 그냥 마음 가는 걸로 찍어보세요.
1: 네, 오늘은 창호가 판소리 춘향가 어사출두 대목 가운데 이몽룡이 읊은 한 시를 가져왔습니다. 금준미주는 천인혈이요로 시작되는 대목이죠. 잔치상의 술과 안주, 촛불과 노랫소리를 고통받는 백성들의 현실에 빗댄 장면입니다. 그 중에서 촌농학시 민농학이요. 촌농이 떨어질 때 백성의 이것도 떨어진다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떨어지는 촌농에 비유한 백성의 이것은 무엇일까요?

0: 무엇일까요가 문제였고요. 보기 1번 콧물, 2번 군침, 3번 피땀, 4번 눈물로 드렸습니다. 이 중에서 4번으로 보내신 분들이 굉장히 많긴 한데 그래도 공식 발표를 들어봐야 정답이 뭔지 확정 지을 수 있겠죠. 창으로부터 정답 들어봅니다.
1: 오늘 정답은 4번 바로 눈물이었어요. 근데 한철이 삼촌 투표하셨어요?
0: 그럼 삼촌은 이미 사전투표했지. 오늘 청취자분들도 사전투표 안 하셨다면 꼭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1: 지 말이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선물 받으실 분은 국악방송 홈페이지 창호에 드린 햇살 선곡표에서 확인하는 거 맞죠?
0: 맞습니다. 오늘 선물 받으실 분들 국악방송 홈페이지 가시면 창호에 드린 햇살 선곡표 찾으실 수 있습니다. 거기서 확인 가능하시고요. 저희가 개별적으로도 문자 드리니까 저희 문자에도 꼭 답장해 주십시오. 창호야, 오늘도 수고 많았어. 인사 나누자.
1: 창호의 퀴즈퀴즈. 저는 퀴즈돌 창호였어요. 지는 내일 또 올게요. 안녕.
0: 안녕. 창호 보내면서 최수연의 소리로 듣습니다. 서울 좌창 어사출두.

만나는 시간. 소리꾼 최수정의 정선아리랑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재과 전문그룹

0: 이장과 아니면
1: 이래장 이내장
0: 금군 700명 전전 문에다 캡차 일광을 휘둘러 만미 종리로 물러 이준상하돌 이몽룡 신뢰의 외제 각대 주라야 어딘데 집신이 도승지 모선에 도장 위에다 번뜻하니 글재를 하였으되 준다 준례 고금도이라 둘이야 세결난디 이몽룡 거동보소 시제를 펼쳐들고 해제를 생각하야 왕이지 필법으로 조명구체를 받아 일필휘지 소문하고 태산수 소분 후에 권례로 입신을 지어 전하의 친히 전교를 하시듯
2: 싫어! 말씀!
0: 내 얼굴 이제주는 세상에 등 문제라 무신 피시를 원한한다 군대로 와루여라 이갈 복지주월 구중이 깊고 깊어 사해가 망망하자 가을을 한거 백성이 원이 전라 의사를 유옵시며 방방 콕콕으로 다녀 백성의 원에 걸라 낯이 두루져가 전하전에다 반칠이다 군비실이 많건만은 고생 의사 원할인데 중요 지심이가 아니라 장소 물러들여 유청 밥해 사무청 일권 후위까지 물어주시니 의사 또 좋아라고 든든히 강지 후에 서리 중방 역조를 근실이 거나리고 전라도를 내려오는 뒤 남대문 바성 내달라 진패 발패 배달이 전패 대국에를 얼른 동격강 얼푸 남타령을 얼른 과천으로 숙소 수원을 제초가야 사유천 아유천 대령 구덕천 하리 종이동이 지내지내 당평원도 금강 건너 장기태 높은 한유 소견을 티무내미 여성 북계 세달이 지내 황화진이를 돌아가더니 전라도 땡이 여기로구나 그래서부터로 의사 맵시를 제린다 절대 떨어진 흔파리 조세가 끈을 따라서 병자 떨어진 흔망군 풀관자 용당풀도 통닭에 줄라매고 자락 떨어진 흔종수막 널두도 마이 흔들발 행복풍 눌러뛰고 세살 부채를 손에다 들고 솔방 울러 산초 달아 활활 부치며 서리중방 역도를 흥균이 단속 풍발하는 뒤 서리 서리너는 이성 나서 도로 돌려 동안 해밀 김피옥기 김겸안규 금구타진 정음 무장 고창장은 순창으로 들고 내월 15일에 남원 광안으로 내려가라 중대기 너는 역졸 둘만 다리고 좌도로 돌려 부산 진산 금산 구조용답 지난 장수 군봉으로 저리 돌아 구례 곡선 개맹하고 내월 15일에 남원으로 데려가라 난낯이 연문하되 품어보려 하는 게 형제 화몽 보다는 놈 이후 불화하는 죄며 낱낱이 두루 적어서 내월 15일에
3: 이한철의 창호이 들인 햇살 2부 첫 곡은 춘향가 과거장 대목 박봉술의

서양에서는 결혼식 기념일 축가로도 많이 불리는 노래라고 합니다. 자, 로드 스튜어트의 Have I Told You Lately 함께 들어보죠.

로드 스튜어트의 Have I told you lately that I love you? 최근에 내가 사랑한다고 말했나요?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수요일 2부 코너 1부에서 주 5일 만나던 조현정 씨를 앞으로는 매주 수요일 2부에서 만나게 됩니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이야기들 더 알차게 준비해왔다고 하는데요. 바로 만나볼까요?

0: 100m로 2배 이상 높았습니다.
1: 오, 그러네요.
0: 특히나 아까 구분 짓기 어렵다고 얘기를 했는데 소속 정당이 없잖아요, 교육 과목은. 예. 그래서 투표 용지에 후보 이름만 적히고 어떤 그 사람을 좀 가늠해 볼 만한 그런 게 투표 용지에서 없는 거예요.
1: 네.
0: 그리고 뭐 나열하는 순서도 지역별로 또 다르고.
1: 어허.
0: 그래서 기권하거나 혹은 뭐 누구 하나 찍어준다 하면은 그나마 어디선가 이름은 들어본 것 같은.
1: 네,
0: 이런 사람들에게 투표를 주곤 하는데 그 학생들에게 또 모범이 돼야 될 교육감 선거가 늘 어떤 뭐 마타도어라든가 네거티브 이런 걸 하다 보면 비교육적 행태 같은 걸 너무 이렇게 보여주게 되는.
1: 예.
0: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보니 점점 더 이제 교육감 선거에 대해서는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의견도 있어요. 지금 공교육과 별로 이제 너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예. 투표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좀 진지하게 생각을 안 하는 면이 있는 거 아니냐.
1: 맞아요.
0: 아니면 현실을 모르고 그냥 본인의 정치적 진영만 생각해서 이렇게 영향을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1: 네.
0: 그 사무원 등을 폭행, 협박하는 경우 또 처벌받게 됩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이런 사진이 붙어있고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되고요.
1: 예.
0: 모바일 신분증 같은 경우에는 그 앱을 쓰셔야 된다고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었는데
1: 네.
0: 예, 뭐 패스 앱이나 카카오톡 지갑 이런 거는 사진, 성명, 생년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받은 거거든요. 발급을 예. 받은 거고. 그래서 내가 등본 찍어놨는데 뭐 이거 발급 받은 거 캡처한 건데 이런 거 안 됩니다.
1: 네, 그냥 사진으로 찍어놓은 그 증명서는 안 됩니다.
0: 네. 마지막으로 오늘 본투표 가장 큰 차이점, 사전투표와 가장 큰 차이점은 투표소죠.
1: 예.
0: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가 가능합니다.
1: 그래야죠.
0: 예,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포털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네, 오늘 선거 사전투표 못하시는 분들은 꼭 소중한 한 표 행사해
0: 주시면 안 됩니다.
1: 네, 그냥 사진으로 찍어놓은 그 증명서는 안 됩니다.
0: 네, 마지막으로 오늘 본투표 가장 큰 차이점, 사전투표와 가장 큰 차이점은 투표소죠.
1: 예.
0: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가 가능합니다.
1: 그래야죠.
0: 예,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포털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네, 오늘 선거 사전투표 못하시는 분들은 꼭 소중한 한 표 행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소식인데요.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범을 현장에서 붙잡은 피해자가 있는데 이 피해자가 오히려 벌금형을 받았다고 해요. 이거 어떤 내용일지 궁금하네요.
0: 예, 경남 창원의 한 빌딩 여자 화장실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1: 예.
0: 40대 여성 A씨가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다가 자신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던 20대 남성 B씨를 현장에서 붙잡았어요.
1: 와, 이런 거 왜 하는 거예요? 모든 이들이 비슷하겠지만 화장실에 머무르는 시간을 최소화하려고 다들 네. 난리인데 왜 여기 굳이 들어가서 이런 일을 하는 겁니까?
0: 보통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참 추잡스럽게 거기 왜 들어가냐라고 예. 이런 반응인데 끊임없이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이런 그럼요. 범죄자들이 나타나고 있죠.
1: 이거 참...
0: A씨가요. 그러니까 찍힌 분이죠.
1: 네.
0: 이 여성 A씨가 그 불법 촬영범인 B씨를 잡아서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가격을 했고
1: 오.
0: 결국 두 사람 모두 다 법정에 서게 됐어요.
1: 40대 여성이 20대 남성을 제압한 거네요?
0: 네.
1: 와.
0: 근데 알고 보니 이 B씨가 이미 전과자여서 이런 일을 처음 한 게 아니었습니다.
1: 음흠.
0: 3년 전에도 불법 촬영을 해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상태였고
1: 예.
0: 이때가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런 일을 또 똑같이 저지른 거예요.
1: 오, 죄질이 나쁘네요.
0: 네. 그런데 어제 창원지법이 선고를 내렸습니다.
1: 예.
0: 불법 촬영 피해자였던 A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내라고 한 거예요.
1: 피해자인데 왜 벌금을 내죠?
0: 그러니까 가장 큰 건 이제 때렸다라는
1: 아하.
0: 건데 재판부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B씨가 소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범죄 사실을 자백을 하면서도
1: 예.
0: 본인이 맞았다는 폭행 피해를 일관되게 진술한 점 그리고 집행유예 기간인데 그러면 더더욱 합의가 간절한 상황에서
1: 예.
0: 폭행 피해를 허위로 꾸며냈다고 보이지 않는다.
1: 어허.
0: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폭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본 거예요.
1: 야, 근데 이 정도면 정당방위라고 봐야 되지 않나요?
0: 그게 지금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 거예요.

0: 거예요. 그 재판부는 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도주를 막기 위해서 출입구를 다리로 막은 것을 넘어 얼굴을 15회에서 17회가량 폭행한 것은 정당방위나 사회상규에 맞는 행위로 볼수 없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반응이 뜨거운 이유는 이런 경우에 폭행의 횟수로 정당방위 성격인지 감정을 실은 보복성인 건지 이걸 가늠을 할수 있겠느냐.
1: 그러니까요. 이 피해를 당한 여성분 같은 경우에,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위협을 느끼고 모멸감을 느꼈을 텐데, 15대 미만이어야 돼. 숫자를 세어가면서 가격할 수는 없을 것
0: 그러니까 이게 뭐
1: 같은데요.
0: 두세 대 때리면은 정당방위고 10번 때리면은 정당방위가 아닌 거고 이렇게
1: 그러면
0: 볼 수가 없는 거고.
1: 가해자가 맷집이 좋으면,
0: 그쵸.
1: 그러면 피해자가 이렇게 벌금형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0: 여러 그래야 하면 여러 몇번 때렸는데도 안 도망가고 날안 놔줘서 뭐 수십 번 때렸다 하면은
1: 야, 이거 참
0: 정당방위가 되는
1: 이상한
0: 건데.
1: 쪽으로 흐름이 흘러가는데요.
0: 그러니까 사실 정당방위를 못했다가 막지 못했다가 정말 끔찍한 참변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우리가 보잖아요.
1: 맞습니다.
0: 그래서 누리꾼들 대다수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댓글들을 보면은요, 그럼 도대체 용감한 시민상은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 거냐? 잡으려는 사람과 도망가려는 사람 사이에 몸싸움 없이 가능한 거냐? 이런 의견도 좋아요 많이 받고 있고요. 20대 남자가 40대 여자한테 15대 맞을 짓을 안 했으면 되는 거다. 범인을 잡아줬는데도 벌을 받네?
1: 그러네요.
0: 이런 의견들이 많은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이번 재판부 판사의 과거 이력까지 공유되는 중이에요. 뭐 비슷한 사건들 어떻게 판결을 내렸는지 이런 것들 뭐 같이 공유되고 있는데 법원의 판례라든가 법적 해석은 분명히 존중돼야 하지만 좀 그런 여기서 이제 국민 정서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런 경우에 뭐가 문제냐면은 우리가 말했던 걱정된다는 그런 사적 제재, 어떤 유튜버들이 누굴 파헤쳐 주길 바라고 응징해주고 이런 거에 자꾸 기대는 열광하는 그런 분위기 이것도 또 어쨌든 부작용인 거잖아요.
1: 그렇긴 하네요.
0: 그런 것들이 또 우려되더라고요.
1: 자, 이런 분위기 다들 우려스럽게 바라보고 계실 텐데요. 잘 적절하게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하나 더 보는데, 주식 시장이 엄청
0: 네.
1: 뜨거워졌잖아요. 코스피 불장 뭐 이런 말들이 연일 튀어나오는데, 그것 때문에 마이너스 통장까지 끌어다가 투자하는 이른바 B2 분위기도 커지고 있어서 우려가 된다는 소식입니다.
0: 네, 이게 통상 마이너스 통장은요, 월급날이 지나면 이때쯤 거의 이제 적어도 조금이라도 빚을 갚기 때문에 마이너스 통장 잔액도 줄어드는 게 통상적인 흐름입니다.
1: 다들 갚게 되니까요.
0: 네,
1: 빌린 돈을.
0: 그런데 지난달에는 달랐던 거예요.
1: 월급이 들어왔는데도 마이너스 통장 잔액이 변동이 없었나요?
0: 네, 월급은 들어왔지만 갚지 않았다라는 건데요.
1: 그러면 뭐 월급으로 다른 데뭘
0: 네.
1: 투자를 했거나 썼다, 혹은 마이너스 통장을 여전히 더 끌어쓰고
0: 네.
1: 있다가 되는 거네요.
0: 그래서 지금 분위기로는 사실 이 금액은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갔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주요 기업 급여일 이후인 28일 기준 5대 은행 마이너스 통장 잔액이 42조 원 정도로 일주일 사이에 6,500억 원가량 뛰었습니다. 전달과 비교하면 2조 원 넘게 늘면서 5년여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전체적인 신용대출도 2조 6천억 원 늘었는데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250억 원 훨씬 적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담대보다 신용대출 증가폭이 100배로 웃돈 겁니다.
1: 그러네요.
0: 예, 보통은 그전에는 이제 주담대 많이 끌어다 쓰셨는데 요거는 보면 이제 신용거래 융자가 많았다라고 해석을 할수 있는 건데 신용거래 융자가 뭐냐면 주식을 사기 위해서 증권사에서 돈을 빌리는 거예요.
1: 그런 거예요.
0: 예, 근데 이 신용거래 융자가 한달 사이에 1조 3천억 원 늘면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1: 와, 조단이네요.
0: 그래서 이제 지금 B2가 상당하다라고 볼수 있는 건데 이 B2의 문제점은 뭐냐면 원래 예전부터 그랬잖아요. 빚내서 투자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1: 그런 얘기
0: 하시잖아요.
1: 정말 많이 들었는데,
0: 네.
1: 왜안 되는지 조금 설명을 해볼까요?
0: 요게 뭐 당연히 B2라고 하면은 겁내거나 안 좋게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더 자세히 보면은 주가가 떨어질 때가 오긴 오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이게 주가가 확 떨어지면은 반대 매매가 터질 수 있어요.
1: 반대 매매요.
0: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0: 그러면 아까 빌려서 신용거래 융자로 빌려서 매수를 한다고 했잖아요.
1: 그렇죠.
0: 그럼 나는 실제적으로 여기 돈을 넣은 게 없어요. 그럼 그 담보를 담보처럼 갖고 있는 게 증권사가 갖고 있겠죠? 그러면 증권사가 고객의 동의 없이 주식을 강제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너 우리 돈못 갚을 거지? 이 주식 떨어졌는데 이거라도 팔 거야. 라고 해서 증권사가 챙겨가는 거죠. 본인한테 남은 건 없이 빚만 있죠?
1: 그렇게 돼.

0: 한다고 하면은 아이고 뭐 에휴 그러니까 네가 돈을 못 벌지. 나 그렇게 네가 말리는 빚내서 했는데 나 지금 두배 벌었다. 나는
1: 그죠.
0: 몇억 벌었다. 이러는 분위기니까 되게 많은 분들이 너무 불안해하시고 가만히 있는 나 자신에게.
1: 맞아요. 얼마 전에 우리 포모 얘기도
0: 네.
1: 했었잖아요.
0: 아, 저 어제도 친구한테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오랜만에.
1: 예.
0: 포모를 느낀 친구가. 삼전 있냐?
1: 아이고.
0: 그래서 좀 이런 분위기인데. 그렇지만 이제 금리 인상이 사실상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점 이런 것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고요.
1: 네.
0: 그래서 증시 변동성이나 금리 부담까지 겹칠 경우에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1: 네, 주식시장이 좀 과열된 양상이 보입니다. 특히나 이제 너튜브 같은 거 보면 더
0: 네.
1: 불을 지르는 모습들이 많던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또 아주 객관성을 가지고 투자하시기 바라며 빚내서 투자하는 것은 잘 고민하셔서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자, 경로 이탈의 팔자 아라리 듣고 와서 계속 아랄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2: 경로를 이탈하셨습니다. 경로를 이탈하셨습니다.

0: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소식 보는데요. 요즘 까마귀가 자주 보여요.
1: 네.
0: 이렇게 우리 동네 까마귀가 많이 있었던가 싶은 생각이 들
1: 네.
0: 정도로요. 근데 까마귀가 사람을 공격하는 일이 늘어서 정부가 대처 요령까지 발표했다고 하더라고요.
1: 네. 저 여기 상암동에 이렇게 오피스 빌딩이 많은데 여기서 까마귀들을 그렇게 많이 만날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0: 그러니까요.
1: 까마귀 되게 많이 보이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정

0: 까마귀는.
1: 예.
0: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게 지금 시기가 까마귀들이 본격적인 번식기를 맞은 때래요. 그래서 예민해진 시기인 거예요.
1: 예.
0: 그래서 시민들을 공격하는 사례가 늘었고 정부가 대피 요령까지 발표하며 특별관리에 나섰습니다.
1: 네.
0: 5월부터 7월 사이에 부쩍 증가한다고 하고요.
1: 딱 지금이네요.
0: 네,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보이는 까마귀 대부분은 큰부리 까마귀입니다.
1: 네.
0: 매년 5월이면 비행이 서툰 새끼가 둥지를 떠나고 지면 가까이에 머물게 돼요. 좀 더 땅에 가까이 오는 거죠.
1: 예.
0: 근데 이 시기에 부모새는 둥지나 자기 새끼 주변으로 접근하는 사람을 위협으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다가오지 마, 근처에 오지 마 이렇게 머리나 목 부위를 향해서 날아드는 행동을 보이는 겁니다.
1: 오, 사람의 머리나 목 부위를 향해서 날아드는 거예요?
0: 네. 저공 비행을 하면서 우리 근처에 오지 마, 얼씬도 하지 마 이런 건데 이때 참 그 까마귀한테 허이 허이 이렇게 하고
1: 허이 허이.
0: 네, 물건 던지거나 뭐 막대기로 휘두른다든가 우산을 뭐 휘두른다든가 네. 이런 거 하면은
1: 네.
0: 어떻게 되겠어요?
1: 기억한다면서요.
0: 네.
1: 너 우리한테 막대기 흔들었지? 내 동료들 데리고 올 거야. 우리 동네 형들 많아.

0: 어떤 분은 덥다, 또 어떤 분은 춥다, 이렇게 에어컨 민원 전쟁이 벌어진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하는 대로 냉방을 할수 없는 이유가 따로 있다고 하네요.
1: 네, 진짜 이거는 끝도 없는 창과 방패인 것 같아요.
0: 예.
1: 더우니까 에어컨 좀더 세게 틀어달라. 아니다, 에어컨 바람 너무 세서 나 추워서 못 견디겠다.
0: 사람마다 더위, 추위 느끼는 게다 다르니까.
1: 네, 그래서 서울 지하철로 봤을 때요, 작년에 서울교통공사에 접수된 전체 민원 중에 80%가

0: 사당역 곧 도착하는데
1: 네.
0: 사당역에 사람 많이 탈 거야.
1: 네.
0: 온도 내려놔야지.
1: 네.
0: 이런 거네요.
1: 맞습니다. 예.
2: 오.
1: 그래서 선제 조절을 하는 거라서 요게 좀 자리 잡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예.
0: 그러네요.
1: 그래서 공사는 일단 여름철에 객실이 덥다고 느껴질 때는 객실 끝부분으로 자리를 옮기라고 권했고요. 그 냉기 흐름 생각해보면 객실 중앙부가 가장 덥대요. 더위 많이 타시는 분들은 가운데 쪽 타지 마시고
0: 네.
1: 끝으로 가시고.
0: 타는 곳 기준으로 1, 4 요쪽으로 타시면 되는 거네요.
1: 네. 그리고 또 만약 추위를 느낀다 하면은 이분들은 또 양냉방 객실도 또 따로 있잖아요.
0: 예, 맞아요.
1: 여기로 가셔도 되고 중앙 쪽으로 가셔도 되겠습니다.
0: 네, 같은 열차 안에서도 누군가는 덥고 누군가는 춥고 서로 조금씩 이해하는 여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RR 뉴스 이제 주간 코너로 수요일로 옮겨온 지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 어떠셨어요?
1: 네. 저는 또 노래도 같이 듣고 예. 이렇게 나름대로 호흡 길게 같이 얘기하니까 이것도 또 재밌네요.
0: 항상 1부에 할 때는 우리가 좀 급하게 막
1: 네.
0: 이렇게 소식을 전했는데 맞아요. 약간 두런두런 얘기하는 듯이 그렇게 코너 진행되니까 또 좋다 싶습니다.
1: 네.
0: 조현정 시사평론가 수고하셨고요. 저희는 다음 주 수요일에 뵙겠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보내드리면서 매개 연주로 크로우 듣습니다. 까마귀네요. 까악.

맥의 연주로 크로우 듣고 왔습니다. 자, 창호의 드린 햇살 오늘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더 좋은 기운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투표 잘하시고요. 오늘도 걱정은 붙들어 매십시오. 다 잘 될 겁니다.

0: 10분 정도 되게 배워야 되겠는데 선생님은 반밖에 안 갈게 5분 정도 시간. 10분 정도는 내가 능력이시 배워서 할 수가 있는데 이거밖에 안 가르쳐 주십니까? 그러니까 네가 소리를 배워서 네가 네 제자를 가르쳐 볼 때 그럴 때 내가 지금 했던 날 마인석 배우면 그건 네 것이 안 된다. 옛날 속담에 쥐가 소금을 먹듯이 짜니까 조금씩 먹을 거 아니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네 것이 되지. 욕심만 많게 많이 배운다고 해서 네 것이 되는 거 아니다.
1: 나 모르는데 네 나라 높은 선생님 나라 들어가 유경이 많았거든 은혜는 생각지 않고 해코자 따르느냐 아이돌 죽음 마땅하도 양국 화친을 생각하야 죽이던 난 건이와 내가 수달리 잘해고 와라 가는 배한 뭐 모르고
2: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6월의 국악인 박봉솔 명창의 소리를 이은 판소리 적벽가 예능보유자 김일구 명창의 기록입니다.

0: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이하는 6월 5일 국악의 날. 국악방송이 마련한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오후 4시에는 이생강, 김광복 등 당대 최고 명인들의 연주와 수다가 이어집니다. 명인이 온다. 두 번째 이야기. 저녁 7시 30분에는 국악진흥법 2년을 돌아보고 지역문화와의 상생을 모색하는 특별저담이 방송됩니다. 특히 14일까지 이어지는 국악주간에는 특집기획 AI로 다시 피어난 목소리를 통해 고 이은주 명창의 숨결을 다시 느껴볼 수 있습니다. 국악, 일상의 울림이 되다. 국악방송의 제2회 국악의 날 특집방송.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2: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우리 춤과 소리의 멋을 가까이에서 편하게 만나볼 수 있는 무대가 이어집니다.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의 2016 목요상설 가무악 6월 공연이 6월 11일과 18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 명인홀에서 펼쳐지는데요. 먼저 6월 11일엔 전통의 향기 새로운 선율 2 무대가 관객들을 만납니다. 신민요 봄노래와 동해바다를 비롯해 가야금 삼중주, 중부살풀이, 입체창, 흥보가중, 제비노정기, 그리고 사물놀이 선방까지 춤과 소리, 기악이 어우러진 다채로운 무대가 이어질 예정인데요. 이어서 6월 18일엔 우리 춤의 깊이를 만나는 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건춤과 진쇠춤, 살풀이춤, 태평무, 쌍소고 등 전통춤의 대표 작품들이 이어지고요. 춤마다 다른 호흡과 멋, 그리고 흥이 무대 위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공연은 무료로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전주에서 우리 춤과 소리의 매력을 편하게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단의 흥과 신명을 온몸으로 느껴볼 수 있는 무대가 울주에서 펼쳐집니다. 김덕숲의 사물놀이 신명의 꽃이 6월 12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울주문화예술회관 그린나래 홀에서 열리는데요. 이번 공연은 울주문화예술회관의 세대공감 콘서트 시리즈